0: 신문은 3년에 공업의 식량 자립경제 발전의 동력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석탄공업 부문을 하루빨리 추켜세워 인민경제의 자립적 지속적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때 대해 쓴 기사들을 편집하고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99돌세 즈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 기념연회를 마련한 소식과 평안북도에서 기와보도블로크 공장을 건설하고 조업식을 진행한 소식, 그리고 정평군안의 농장들에서 큰물과 폭우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줬습니다. 신문은 3년에 인류 자주 위협 수행의 금문자로 빛나는 727의 세계사적 사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1950년대에 우리 공화국이 창조한 위대한 전승의 기적과 역사적 우위에 대해 쓴 글들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1: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오매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북한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령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존의 녹과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창존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 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용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히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노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솟아오른 삼광축산농장의 눈부신 변천상을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 본보기적 실체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크나큰 격정 속에 새겨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현대적인 저제품 생산 설비를 갖춘 축산농장을 하나 훌륭하게 꾸리실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이 시범적인 사업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 당중앙면의 중요 부서에 직접 과업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축산농장 건설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두시고 공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젖가공공정에 대하여 해설해드렸던 지방공업성 식료일용연구원 식료연구소 연구사 박선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이처럼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마음 쓰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경의하는 청소 동지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젖제품 생산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들이닥친 그 세계적인 비상방역 상황으로 해서 솔직히 자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격려하는 청주 동지께서는 우리가 맥놓고 주저앉을세라 젖제품과 관련한 기술 자료들도 내려보내 주셨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젖제품들도 보내주시오 우리들에게 지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격려하는 청주 동지의 그 거심어린 로고와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오늘은 중앙제품 못지않은 젖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현대적인 젖제품 생산 기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 삼광축산농장 건설과 관련하여 경야는 청비소 동지께서 보아주신 건물 배치안과 설계안만 해도 수백 건이나 됩니다. 경야는 청비소 동지께서는 거기와 저 생산용 집짐승들 가운데서 제일 우량한 품종들을 마련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농장에서 생산한 젖제품에 표기할 상표 도안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2: 경야한 원수님께서 우리들이 일하는 젖제품 생산장에 들어서신 것은 거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젖제품 생산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야한 원수님께서는 젖제품의 맛도 몸소 보아주시면서

0: 중앙의 제품 못지않다고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름 없는 농장에서 바다와 치즈, 젓갈과 생젓을 비롯하여 12가지 젖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훌륭한 젖제품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서 미흡한 점이 정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미뤄가시면서 우리들이 해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저희들은 정말 멈들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받아가는 충격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애하는 청미소 동지께서는 그때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온화한 젖제품의 실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그 제품이 그 품질을 가려보는 방법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경애한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젖제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셨으면 이렇게 젖제품이 품질을 가려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고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젖제품 생산 공정을 일도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우리 경애하는 청피서 동지 있습니다.
1: 정녕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삼광축산농장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불어넘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는 총미소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마련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2: 평안남도의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당중앙 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이 결정관철로 들끓는 도안의 탄전들에서 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초크에서 가장 감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서천족 지하 막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지하 전처병들을 고모하는 학생 소년들의 참신한 경제 선동은 탄전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산군 성현기술고급중학교 등의 학생 소년들이 성과에서 더큰 성과예로, 변혁에서 더큰 변혁으로 나아갈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증산의 불길을 지피어올리고 있는 천성청년탄광 탄부들을 위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뉴덕창과 방창, 율망, 소라시, 불멸의 땅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당대비 결정관철의 첫해인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탄부들을 고무해줬습니다. 이팔직동 청년탄광과 제남탄광, 봉천탄광, 인포청년탄광에서 순천시와 덕천시, 개천시, 북창군안의 학생소년예술선전대원들이 벌린 특색있는 경제선동활동도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에 매진하는 탄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배가해줬습니다. 학생소년들의 경제선동활동에 고무된 평남탄전의 탄부들은 당 앞에 결의다진 석탄 생산 목표 달성을 향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조과 위훈을 창조해갈 일념을 안고 총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1: 평양시에서 생태 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천 미터의 오수관 공사 및 보수를 진행하고 오수 펌프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이미 있던 펌프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곤충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들에 전기 살충 등, 띠우개식 살충 등을 비롯해서 빛과 냄새로 곤충을 유인하여 잡는 살충 등을 집중 배치하는 것과 함께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물속의 유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을 방류하게 한 사업도 적극 밀고 나가 강물의 오염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경대 구역과 대성구역, 화성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구역들에서는 자기 지역에 조성된 녹지들에 대한 비배 관리와 월林 경관 조성을 과학 기술적으로 해서 수도의 풍치를 돋구면서도 생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대동강구역 이민연의 책임본 한죽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역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녹지 조성을 위한 지휘 역량을 꾸리고 정자 확보와 노력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적으로 17만여 평방미터의 녹지를 새로 조성하였는데 생태 환경에 지장을 주던 공지들도 말끔히 녹지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림지 구획 사유의 소록길과 공지들도 모두 말끔히 장악해서 다음 해에도 녹지 조성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4: 중개업 공원관리소 노동자 강윤옥입니다. 우리 중개업 공원관리소에서는 올해 나무들이 많은 공원이 특성에 맞게 그늘 속에서도 잘 자라는 맹문동으로 기록제를 새롭게 조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역 안의 공원들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 계획 밑에 기록지 비배관리와 울림 경관 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다음, 중국의 감숙성 종소시에서 26일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한 관광구역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10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구조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장기간의 커커와 탄산단물 섭취가 면역계통과 장내 미생물 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했습니다. 실험 과정의 연구사들은 쥐들한테 일반적인 커커와 탄산단물이나 치료용 커커와 탄산단물을 먹였습니다. 쥐들은 몸질량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체가 심히 손상됐습니다. 분석 결과는 백혈구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면역 기능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달달한 커커와 탄산단물을 섭취한 쥐들한테서는 면역 계통의 기관들인 흉손이 작아지고 비장은 커졌습니다. 이것은 이 기관들의 이상 증상을 증명해줍니다. 치료용 커커와 탄산단물은 간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음료는 또한 장내 미생물 총의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비록 동물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들은 당분의 유무에는 관계없이 코코아 탄산 단물의 섭취가 해롭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옥향 고광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모두의 고온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어선중앙 방송입니다. 11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북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영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의적인 변혁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타넘치는 서계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인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노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곡 우리의 727,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저곡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3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어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 겪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 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에 대한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진산은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순관 정신과 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 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법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대를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탈임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웅적 여정을 특색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석단에 다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제하고 있는 중화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선혁명사적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시민들, 혁명학원 문화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 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웅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투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상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용용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했습니다. 전체 행진대원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보험으로 이어나가며 부흥 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전 그날에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종대 상징 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벽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 사진이 행진대호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탄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 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신차게 나붙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 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 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 종대를 비롯한 상징 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봤던 항일뻘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왔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중의 충신, 영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 해방작전,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 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기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주한 해군의 영웅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 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 만세 높이 부르며 적 화점과 적 땅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로 100번을 일떠서고 1000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 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부성없는 선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치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타승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증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투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이 발걸음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명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다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73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불멸의 공적 후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시대를 열어나갈 개성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엄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전쟁. 지난 세기 1950년에 이 땅에서는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다. 역사에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기록된 조선전쟁. 참혹한 이 전쟁에서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을 뚫고 헤쳐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역사가 기억하고 후대가 안고 살며 조국이 자기의 총사 후의 금문자로 떠올린 공화국의 첫세대 수호자들을 우리는 전승세대라고 부른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 숭고한 이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삶의 참된 귀감. 이 고귀한 칭호들은 우리의 전쟁 노병들을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혁명 선비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혁명적 도덕의리가 빗겨있는 소중한 부름들입니다. 지금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차 전국 노병대회의 나날이 감에 깊이 돌이켜집니다. 전 세대들이 이룩한 업적과 투쟁 정신을 후대들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발기하시고 전국의 전쟁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이 격동적인 소식은 온 나라를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승리 59돌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그때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다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 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용족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노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의하는 그 일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 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전쟁 노병들이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왔습니다. 정녕 숭고한 도덕의리로 전승세대의 삶을 빛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사랑은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용성을 모신 대표 중에도 오려 있으며 은정어린 축하연과 보통강반을 붉게 물들인 축포야외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쟁 노병들의 숙식 조건과 참관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줄 때 대한 문제, 대회 기간에 생일을 맞는 대표들에게 생일상까지 마련해주고 환송도 크게 조직해 줄 때 대한 문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안겨줄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행사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정녕 하늘도 감복할 절세위인의 숭고한 동지적 사랑 속에 전국 노병대회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이런 숭고한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에게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발기하시고 마련해주신 사랑의 군복에 깃든 사연, 가열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몬조간 전우들을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못 잊어한 노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오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서 제4차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그날의 가슴 뜨거운 화포.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미성 동문은 전쟁 노병들을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혁명적 도덕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2: 전승 세대들을 혁명 선배로 높이 선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은 전국 노병대회들에서 하신 용서들의 구절구절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채워난 중견자들,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 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대 혁명 정신을 전 인민적인 사상 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 정말이지 이 뜻깊은 말씀들에는 주실 수 있는 감높은 칭호와 용예를 다 안겨주시려는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 오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대 같은 믿음에 떠받들려 오늘도 우리의 전승 세대는 이 세상 그 어느 전쟁 참전자들도 체험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는 영광의 단상에 올라 가장 감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 우리 숭고한 마음으로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제6차 전국 로병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 로병들에게 깊이 호리구표 인사하시며 정을 담아 축하 연설을 하시던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의 따뜻하신 그 말씀을 세계 최강을 자초하는 미제와 그 추종물이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 이렇듯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나누시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한없이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르며 전쟁 노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감격의 눈물,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서 경리 김혜정 동지는 전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해 돌보아주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운정 속에 전승세대의 불멸할 공적과 위훈은 조국 총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난 10일 우리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소에서는 전쟁 노병들을 구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 온 나라가 또받들고 존경해야 할 고마운 운인 기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구여간의 전쟁 노병 동지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노병 동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피와 목숨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전후 빈토에서 오늘의 터전을 다진 이런 분들이고 또 애국의 눈과 정신을 자신들의 실천 행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 인생의 수승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여오는 지성이 정말 아무리 깊다고 해도 당에서 우리 노병 동지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랑과 배려에 비해 볼 때 우린 아직 정말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노병 동지들을 우리 공화국의 첫 세대 수호자 영웅 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지원한 중견자들로 내세워주시오. 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의 존경과 이런 축복 속에 노당장하며 나라의 힘이 되고 인민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도록 대같은 운종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도록 구여간의 전쟁 노병 동지들과 용해군인 제대군관들을 성심성의로 돌보며 또 온 사회의 혁명적 도덕우리와 고상한 집단주의 기풍 애국주의 정신이 더욱 차넘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전쟁 노병들을 감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이 세운 위헌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본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더

이 시간 이후에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와 15시, 17시, 20시, 21시, 22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2시 3분 보도와 날씨, 여수 중기해상예보,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에는 특집 위대한 사랑의 품, 15시 3분 보도, 16시와 19시에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과 전승 73돌 경축 조국해방 전쟁식이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이 진행된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20분 인민을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3분 보도, 18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9시 52분 시,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20시 3분 보도, 20시 13분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1시 3분에 종합보도와 날씨, 여수 중기해상예보, 22시 3분 보도, 22시 26분 방송극 위대한 애국자.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어미에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십사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한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부국강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영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지원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웅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전의 넋과 억만큼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조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정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재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심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웅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논수님의 현명한 영대에 의하여 오늘 우리 청년들은 모비의 영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인민박물관 강사 리동인 동무는 당제 8차 대회가 진행된 이후 지난 5년간의 성수론 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청년운동에 대한 당의 영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어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청년 사업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초시작부터 청년들을 부강저국 건설의 육군으로 키우실 순관 우선이시고 서본 적이 없는 청년 운동의 새 전기를 펼쳐주셨습니다.

0: 소상공인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인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조국을 피로써 지켜 싸운 용존사들이며 혁명선배들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랑인 전승절을 온 나라가 전문적인 대경사로 맞이하는 끝없는 감격과 자부 속에 전설적인 용시대의 주인공들인 전쟁노병들의 값높은 명예와 영광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의 품. 오늘도 우리 눈앞에 숭음이 어려웁니다. 지난해 7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2돌세 즈음하여 전쟁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를 찾으시었던 먼 이들 그 경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사존망을 판가름하던 전우만 연대의 값비싼 희생으로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인민군 열사들의 영생을 지원하시어 환진정대 영웅들의 녹색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순관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전쟁 노병들과 함께 13여를 돌아보시면서 묘기마다에 새겨진 인민군 열사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여도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의 전치물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켜낸 우리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의 불멸할 공적은 지리치리 거대한 세계사적 의의와 더불어 세계를 이어 자연히 빛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인 전승세대를 조국과 후대들을 위해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의 귀중한 노선배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으로 존대하고 아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참전 열사들의 선열이 깃든 이 땅 위에 세상 제일의 부흥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는 것은 전승세대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의 마땅한 본분이고 혁명적 의리라고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모두의 국력과 존엄을 떨쳐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는 끝없이 융성 번영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부터 제4계단 시기관, 근위부대관, 승리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룡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불같은 애국심과 백절불구라는 조국수호 정신의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장장 7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전승업적은 세기를 이어 우리 국가와 인민이 쟁취하는 모든 승리와 빛나는 존엄의 만년주추로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고귀한 한 평생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혁명업적 하나하나가 다 위대하지만 신화적인 전승업적이야말로 세인이 경탄하고 우러르는 특출하고도 중액적인 업적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러시면서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승리를 떨칠 수 있는 불멸의 영웅정신을 창조해 주시고 혁명 전통 계승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셨으며 전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장엄한 새 역사를 방향 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용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이 천만 년 변함없이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야 할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최뮤령 동문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깃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노고는 끝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4년 7월 자국해방전쟁 참전 13회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자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군위부대관을 새롭게 꾸려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정도 업적을 더욱 빛낼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2015년 2월 27일 새로 꾸린 군위부대관을 찾으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위병들이 발휘한 적국수호정신을 우리 혁명의 가장 감높은 재보로 여기시며 전군의 앞장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군 업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자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근위부대관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시기 근위 칭호를 수여받은 부대가 제12법영사단까지 합하여 모두 14개 부대일 것이라고 자신의 머릿속에는 근위부대라는 말만 나오면 먼저 14시라는 숫자부터 떠오른다고 그것은 그 14개의 군위 부대들이 백성의 역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인민군대의 전용 부대들이고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자랑이기 때문이라고 궁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도록 군위 군기를 휘날리며 격전장 마다에서 영맹을 떨치고 미제의 내리막길에 시초를 열어놓은 데 크게 기여한 군위병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군위 부대의 미훈을 끝없이 빛내고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려는 불변의 의지가 비껴 있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군위 부대들이 세운 군공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간직되고 군위병들이 발휘한 적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가장 값높은 재보로 빛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오늘 우리의 전쟁 로병들은 청년이 반드시 필요한 세대, 조국과 함께 영생하는 세대로 떠받들이고 있습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 전쟁 로병들을 혁명 선배로 검은 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내세워 주시고 뜨거운 은종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의 세대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지금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차 전국 로병대회의 나날이 감회 깊이 돌이켜집니다. 전 세대들이 이룩한 업적과 투쟁 정신을 후대들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발기하시고 전국의 전쟁 로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에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이 격동적인 소식은 어느 나라를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59돌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그때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해야 하겠다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영적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두되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노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그 일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전대하고 잘 대우해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 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전쟁 노병들이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왔습니다. 전령 순관 도덕의리로 전승 세대의 삶을 빛내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노병들의 숙식 조건과 참관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줄 때에 대한 문제, 대회 기간에 생일을 맞는 대표들에게 생일상까지 마련해 주고 환송도 크게 조직해 줄 때에 대한 문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안겨줄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행사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경례하는 천비서 동지. 정녕 하늘도 감복할 절수위인의 송관 동지적 사랑 속에 이 땅에서는 전국 노병대회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숭엄한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에게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팔게 하시고 마련해 주신 사랑의 군복에 깃든 사연. 우리 숭엄한 마음으로 뜨겁게 되새겨 봅니다. 제6차 전국 노병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 노병들에게 깊이 호리굽혀 인사하시며 정을 담아 축하 연설을 하시던 경애하는 총리소 동지의 따뜻하신 그 말씀을 세계 최강을 자초하는 미제와 그 추종무리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간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 이렇듯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안으시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한없이 위대한 오버이를 우러르며 전쟁 노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감격의 눈물,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강사들인 김향복, 김경아 동무들은 경례하는 총리소 동지를 높이 모시어 전승세대의 분멸할 공적과 위후는 천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세상에 노병들이 많아도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처럼 우리의 전쟁 노병들을 시대의 절정에 높이 떠올려주시는 위인을 높이 모신 노병들이 없을 것입니다. 노병 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오늘의 행복한 생활을 지켜준 운인들인 전쟁 노병들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용예감을 가지고 로당 입장하면서 자기의 한생을 긍지 높이 총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제4차 전국 노병대회 때의 뜻깊은 말씀. 노병들에 대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전대는 세상에 다시 없는 숭고한 우리의 최절정입니다. 참으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은 전쟁 노병들, 우리 인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위대한 삶의 열함이며 일편단심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영원한 혁명의 품입니다.
3: 전쟁 노병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혁명의 요구이고 후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우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입니다. 전승세대를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기감으로 내세워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이 전승세대의 용적 위훈과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웅건하게 솟아오르고 우리 당이 묘주가 된 조국해방전쟁 3전 13묘가 풍치수려한 평양시의 명당자리에 일도서게 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인민군 13묘들이 유공전사들의 위원을 군별로 알아새기며 새롭게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승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존경하시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높이 떠받으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의 세운 위훈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본용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경력은 송교사 동지는 전승세대를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위대한 어민이십니다. 우리의 전승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존경하시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높이 떠받으시는 경의하는 총리소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이 세운 미훈과 그들이 지녔던 순관 조국수호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용지의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내저국 강산에 울려 퍼지는 일심단결의 노래.

0: 승리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식 홍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자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시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오미에도 서운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종신을 세계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부국강병의 새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용장 위대한 어버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 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적인 연대에 끓어넘친 자존의 녹과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전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힘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적인 지위와 명성을 정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공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액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몰이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시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솟아오른 삼강축산농장의 눈부신 변천상을 체감하면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 본보기적 실체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크나큰 격정 속에 새겨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현대적인 젖제품 생산 설비를 갖춘 축산농장을 하나 훌륭하게 꾸리실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이 시범적인 사업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중요 부서에 직접 가업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축산농장 건설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 집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두시고 공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삼강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젖가공 공정에 대하여 해설해드렸던 지방공업성 식료이력연구원 식료연구소 연구사 박선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이처럼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마음 쓰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순간 뜻을 높이받들고 젖제품 생산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들이닥친 그 세계적인 비상방역

0: 계속 솔직히 자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격려하는 청주시 동지께서는 우리가 맥 놓고 주저앉을세라 젖제품과 관련한 기술 자료들도 내려보내 주셨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젖제품들도 보내주시오. 우리들에게 지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격려하는 청주시 동지의 그 거심어린 로고와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오늘은 중앙제품 못지않은 젖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현대적인 젖제품 생산 기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1: 삼강 축산농장 건설과 관련하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아주신 건물 배치안과 설계안만 하여도 수백 건이나 됩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고기와 젖생산용 집짐승들 가운데서 제일 우량한 품종들을 마련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농장에서 생산한 젖제품에 표기할 상표 도안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0: 경의한 원수님께서 우리들이 일하는 젖제품 생산장에 들어서신 것은 거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젖제품 생산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의한 원수님께서는 젖제품의 맛도 몸소 보아주시면서 중앙의 제품 못지않다고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름 없는 농장에서 바다와 치주, 젓가루와 생젓을 비롯하여 10여 가지 젖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훌륭한 젖제품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서 미흡한 점이 정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미뤄 가시면서 우리들이 해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저희들은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받아가는 충격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때 그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온화한 젖제품의 그 실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그 제품이 그 품질을 가려보는 방법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젖제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시었으면 이렇게 젖제품이 품질을 가려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고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젖제품 생산 공정을 일도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있습니다.
1: 정녕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직관하게 하는 삼강 축산 농장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마련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2: 평안남도의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찰로 들끓는 도안의 단전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초크에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우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지하 전초병들을 고문하는 학생 소년들의 참신한 경제 선동은 탄전의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산군 송현 기술 고급 중학교 등의 학생 소년들이 성과에서 더큰 성과로, 변혁에서 더큰 변혁으로 나아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증산의 불길을 지펴 올리고 있는 천성 청년 탄광 탄부들을 위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여덕창과 방창, 열망, 설아시, 불멸의 땅을 비롯한 정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초태인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탄부들을 고문해 주었습니다. 28 직동 청년 탄광과 제남 탄광, 봉천 탄광, 인포 청년 탄광에서 순천시와 덕천시, 개천시, 북창군 안의 학생 소년 예술 선전대원들이 벌린 특색 있는 경제 선동 활동도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에 매진하는 탄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학생 소년들의 경제 선동 활동에 거무된 평남 탄전의 탄부들은 당 앞에 결이 다진 석탄 생산 목표 달성을 향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운을 창조해 갈 일념을 안고 청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1: 평양시에서 생태 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천 미터의 오수관 공사 및 보수를 진행하고 오수 펌프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이미 있던 펌프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곤충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들에 전기살충 등 띠우개식 살충 등을 비롯하여 빛과 냄새로 곤충을 유인하여 잡는 살충 등을 집중 배치하는 것과 함께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물속의 유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을 방류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 나가 강물의 오염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경대 구역과 대성구역, 화성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구역들에서는 자기 지역에 조성된 녹지들에 대한 비배관리와 울림경관 조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수도의 풍취를 돋구면서도 생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 대동강구역 이민연의 책임본 한혁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역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녹지 조성을 위한 지역용을 꾸리고 종자 확보와 노로역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적으로 17만여 평방미터의 녹지를 새로 조성하였는데 생태 환경에 지장을 주던 공지들도 말끔히 녹지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림지 구획 사유의 소록길과 공지들도 모두 말끔히 장악해서 다음 해에도 녹지 조성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4: 중개업과학관리소 노동자 강윤옥입니다. 우리 중개업과학관리소에서는 올해 나무들이 많은 공원이 특성에 맞게 그늘 속에서도 잘 자라는 맹문동으로 녹지를 새롭게 조성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역 안의 공원들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 계획 밑에 녹지 비배관리와 울림 경관 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다음, 남포시에서 7, 8월 해양체육 월간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인민위원회와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해양체육 월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나가 해양체육 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들에서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한 보여주기와 판정 경기들을 자주 조직해서 누구나 해양체육월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교원과 학급 담임 교원들이 수업과 과외체육활동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영 기초기술 동작과 묘리들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적 운영을 정상화하고 서적원들이 자기 학급 학생들에게 수영 묘리를 배워줘 그 시료가 크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보장 대책을 원만히 세우고 수영장에 나이별에 따르는 기준표를 게시해서 학생들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해양체육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벨지크의 스아르베크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서 26일 화재가 일어나 두 명이 죽고 여덟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258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의 소방기관은 지난 시기에 비해 화재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면서 그것은 작업장들에서 화재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불충분하고 비상대응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가정과 일터들의 전기설비 상태가 매우 불안전한 데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시 전철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용지의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6: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서북지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룡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부흥의 경의적인 변혁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타넘치는 서계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아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노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혁명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발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곡 우리의 727,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남은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저곡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저곡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곡수호 혁명고의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전시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3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어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 겪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주의 빛나는 위권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사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 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존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성관 정신과 녹시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 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법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들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마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성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연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타림으로 백병전의 자옥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비껴든 상징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덕여정을 특색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방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 흉령사적 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 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흉령학원 문화들, 청년 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틈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 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 투쟁과 위훈으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벗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상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용용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원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도움으로 이어나가며 부흥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송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이른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영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종대 상징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적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고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탄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 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신사게 나붙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던 항일발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폭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 중의 충신, 영웅 중의 영웅들에게 관중들은 뜨거운 겨울

0: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래우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해방작전, 현대 토이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지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주한 해군의 영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의 영적 전투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로 100번을 일떠서고 1000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포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치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다승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준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증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초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이 발구름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성한 영토와 영예, 영공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정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 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직람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일흔세돌 경축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열의 공적 후에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 시대를 열어나갈 개성 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 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조재엽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연인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럽히 또 받들며 부름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명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커다란 난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의 도초에서 큰물과 태풍, 산사태와 들불, 눈사태 등 엄청난 재앙들이 들이닥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살 길을 찾아 떠드는 류랑민 행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자연이 몰아온 재난은 있어도 불행 앞에 비관하거나 유랑의 길에 오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라선으로부터 함경남북도의 피해 지역들, 은파군 대총리와 안변군 오계리, 신주시, 의주군. 지난 10여 년간 재앙이 들이닥쳤던 지역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인민이 토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강산을 진감하는 참으로 격동적인 화폭대,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극적인 현실들을 체감해온 우리 인민은 자신들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우며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어머니 우리 당의 불멸할 업적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을 적십니다. 인민을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언제나 인민들과 온영을 함께하는 어머니 당. 이는 우리 당만이 지닌 특유의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지하고 의탁할 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행과 시련이 덮쳐들었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가셔줄 수 있는 품이 있는가 없는가는 인민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시련과 난관이 겹사일 때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품이 없는 그것이 진짜 불행이며 우리에게는 어머니 당이 있기에 그 어떤 재난도 천지지변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실체험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어머니 당의 사랑이 뜨겁게 숭배인 지명들을 되새겨봅니다. 당제 7기 기간 뜻밖의 재앙을 당했던 은파군 대총리, 금천군 강북리 등의 행복의 별 천지들이 일어섰다면 제8기 기간에는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섬마을들, 자강도와 량강도의 피해 지역들의 인민 사랑의 화운이 꺼펴났습니다. 지금도 추억에 젖은 인민의 눈빛들이 한 점으로 모아지는 흉한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재난적인 위기가 들이닥쳤던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 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하신 경연인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들이 력력한 고장들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옥수로 쏟아지는 폭우, 사정없이 불어나는 큰물로 하여 수위가 위험 개선을 훨씬 넘어선 압록강 하류, 침수위험 구역에 고립된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섬지역 주민은 무려 수천 명. 한순간에 숱한 생명들이 단꺼번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위기 일발의 그 시각. 바로 그 운명적인 시각, 위대한 어버이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빗바람치는 현지에서 구출작전을 진두지휘하신 경연인 총비서동지, 수해 지역 인민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경야는 그이께서는 주민 구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 또다시 몇 차례나 정찰 비행을 재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민들을 전부 구원하시고 경야는 그이께서 떠나실 때는 비행기지에 차오르던 물이 범람하는 물바다로 변하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야전 승용차로 사풍치는 물살을 헤가르며 떠나시는 어버이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뵙던 그날을 온 나라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봅니다.
2: 그래서 거기서 좀 됐으면 죽었습니다. 한 주명이 아니라 130명인가 모여 있었습니다. 죽은 직신 가서 태우고 앉은 사람들이 아, 원수님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만세의 소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가게 된다.
3: 앞에 환하신 모습을 보여서 설마 원수님께서 어색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앞을 보라! 원수님한테서! 그 다음엔 만세 부름에 나가다가 난 원수님 가까이에 원수님 비옷도 입으시다는 모습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원수님께서는 비에 다 젖은 우리들을 빨리 오라고 손 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원수님한테 집으로 인사도 못하고
1: 온 지역의 소재민 전원 구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 구조, 세계재해 구조사에 특기할 구출 작전, 공중 구조 전투의 산모범은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늘 이렇게 불행을 겪는 인민들의 각각에 있었습니다. 끊어진 철길의 마지막 지점, 침순원 위에서 연 이틀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열의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 재복구의 중대한 결심이 내려진 자그마한 고무단정, 여러 피해복구 현장들에로 연속 이어진 헌신의 자취들, 그 나라를 경야린 정비 소동식에서 자주 외우신 부름이 있습니다. 인민은 우리의 하늘, 세상에 돌도 없는 하늘 같은 우리 인민, 인민은 하늘,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 바로 이런 하늘 같은 인민의 만복을 위해 우리 당은 피해복구 전에 나날 하마는 일감을 스스로 떠매었습니다. 수도와 각도의 당원 연대들과 백두산 용성연돌 격대가 피해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됐으며 소재민들을 시급히 안착시키는 한편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로 변해버리는 해당 지역들의 고질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문명하고 현대적인 농촌문화 도시를 일도세우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조직 전개됐습니다. 경야는 정비소동지를 뜻밖에도 림시 거처지에서 뵙게 된 인민들 저저마다 눈물 범벅이 되어 어프로지듯 앉으며 그 품에 감겨들던 사람들 따뜻이 위로해주시는 그의 손길을 꼭 부여잡고 떨어질 줄 모르던 마음들 이 천막 저 천막에서 맨발로 달려나와 어버이를 에워싸던 모습들 당을 떠나선 순간도 못 사는 이런 결곡한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려 경야린 정비소동지께서는 하늘도 감복시킬 인민 사랑의 전설들을 수없이 꽃피우셨습니다. 우리 당은 단순히 소재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불편만을 가셔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가슴 속 소원과 상상조차 못하였던 것까지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소재민들에게 희한하고 웅장파리한 새 살림집들을 지어주시고 집집마다 가장집물, 상비약품까지 갖추어주신 데 이어 섬 지역들의 나라 쪽으로도 제일 큰 온실농장을 세우도록 하신 경야는 정비서동지 당과 국가가 취한 건국일의 조유의 특별조치에 따라 소재민들이 세상이 부러워할 특전특혜를 누리며 보낸 수도 체류의 나날은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본연의 존재 방식, 활동 방식으로 하는 진정한 어머니 당의 면모와 인민적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습니다. 인민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우다. 지금 80여 년의 위대한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기적의 요원대로 수놓아진 지난 10여 년의 모든 나날들은 이민 위촌 이민 혼신의 고귀한 사상과 이념 멸사복무라는 말의 참뜻을 위대한 실천으로 입증해준 성스러운 여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악성 병마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낸 방역 대승 인민의 복리를 지키는 데서는 한 종의 땅도 호실할

목숨을 보여준 안전군 오계리와 올랑미의 못 믿을 사연. 일꾼들이 나라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 어떤 성심을 바쳐야 하는가를 고귀한 수범으로 가르쳐준 안석 한석지의 눈물겨운 이야기. 지방발전혁명에 창업한 포성으로 전국의 동시적이고 다발적인 변혁을 촉진해 나가는 거창한 시대의 흐름. 이는 진정 인민의 권익, 인민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멸사복무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인민 사랑의 위대한 화신이신 경야는 정비소동 측에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위민 헌신의 숭고한 사회 전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고 꽃피움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는 조선노동당이 있어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도 두렵지 않으며 위대한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세월의 끝까지 충성의 한결만을 걸어갈 인민의 맹세가 강산을 진감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에게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부강번영할 것이며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나는 위대한 이 시대는 노동당 세월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인민을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용지의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오매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의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계를 이어 빛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북극항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전하제일의 령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존의 녹과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창존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 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용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노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이 땅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행이라는 10년 창조대전이 전개되는 속에 전국의 단광마을 개변이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회에서 탄부들의 산림집 건설과 탄광지구의 개변, 석탄공업 부문의 기술적 갱신을 새 전망계획 기간의 주요한 전략사업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된 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그 실행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한 결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 개벽. 결코 나라의 여력이 넉넉한 조건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어서 온 나라 인민은 그 방대한 폭과 거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 당의 이번 중대 결단의 역사적 무게를 숭엄히 새겨안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 처장들인 김원철, 문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3월 15일 전선 청년 탄광을 찾으시오. 존경하는 전선의 탄부동지라고 불러주시고 나라를 위해 10년간 양심에 살고 있는 참된 국민을 그래서 더 귀중하고 믿음이 가는 탄부들이라고 감마피 내셔주신 경연은 총기소 동지십니다. 우리 탄부들이 마음속 진정을 헤아리시며 종을 담아 사랑을 담아 불러주시는 경연은 총기소 동지의 연설을 새겨안으며 이거 탄부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 모두가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경연은 총기소 동지께서는 우리 강고한 숭의적 투쟁의 요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참모들이 남모르는 수구가 제일 먼저 맞춰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우리 참모들을 군방석에 앉혀도 아꿀 것이 없다고 하시며 곰독지기를 이상적으로 소모시킨 것처럼 당제 국기가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광마을 탄광도시로 변모시키자는 것이 당중앙의 합관 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당과 국가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받드는 우리 탄부들을 더 높이 내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옷깨 위에 만짐을 더 놓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의지에 의해 전국의 탄광지구, 탄광마을 개변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지금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수천 척 지하막장들에서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배하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전성청년탄광 8갱 서원철 재탄중대의 재탄공들이 상반년 기간에 근 1만 톤의 석탄을 증산하는 기적적 성과를 이룩한 데 이어 그 뒤를 따라 각지 탄광들에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석탄공업성 부원 전명성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봉천탄광혁신일갱 재탄어중대 재탄공들, 개천탄광 길령조 청년돌격대,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림탄광 차강수 청년돌격대원들이 연간 계획을 기한 전에 결속한 데 이어 연말까지 2년분 계획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들춰나섰고, 남량탄광, 명학탄광, 이팔직동 청년탄광, 촌성청년탄광들이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지금 매달 석탄 생산 계획을 100%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 청년탄광에서는 일 생산 계획을 130% 이상 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탄광마을들의 모습을 개변하는 또 하나의 과감한 혁명. 정녕 이것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함에 천만 품을 아끼지 않는 우리 조선노동당만이 펼칠 수 있는 가슴 벅찬 현실이며, 이에 더 높은 증산으로 화답해 나선 애국 탄부들의 더 높은 열의에 의해 우리의 새 생활, 새 문명 창조의 길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5: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양 강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중요 건설장들에 보내줄 아변강제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정상화를 위한 방도를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 동원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첨가제 등을 선행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철 직장의 노동자들은 유도로 보수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한데 맞게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질 높은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위 1작업반의 노동자들이 유도로의 조작을 능숙하게 하면서 쇳물의 실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위 3작업반에서는 파철을 적게 쓰면서 선철을 많이 이용하는 데 맞게 첨가제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쇳물의 질 개선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아변 직장에서 각이한 규격의 아변강제 생산을 드팀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변 2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아변기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교대마다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평양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재해방지 사업을 자연과의 투쟁으로만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을 대하는 복무 자세와 관점 문제로 중대한 정치 사상적 문제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6: 평양화력발전소 직장장 김명식입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에서는 비상설 위기 대응 지휘조를 능력 있는 일꾼들과 줄사들로 조직하고 위기 발생 시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 종업원들의 행동 질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데 기초하여 모든 종업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각종 이 벼락 보호 설비들에 대한 검토를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면밀히 조직하고 제기된 불량계 사고를 즉시에 퇴치함으로써 벼락에 의한 증기 설비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단기, 달력기들을 비롯한 각종 증기 설비들의 검토 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평방의 각종 건물들의 지붕 보수를 끝내었으며 지하 케이블실들에 설치된 배수펌프에 대한 점검을 주 3차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폭우가 내려오는 경우 언제든지 물을 뽑을 수 있게 만단의 준비 상태에 놓고 있습니다.
5: 평안북도의 기와 보도블로크 공장이 훌륭히 건설돼서 조업했습니다. 각이한 형태의 기와들과 보도 블로크 생산에 필요한 능률 높은 설비들을 급전이 갖춘 공장이 일도섬으로서 지방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방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들의 지역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기지를 꾸리도록 하시고 건재공업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은 건설 역량 편성과 설비 자재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서 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정책적 지도, 기술적 방조를 심화시켰습니다. 건설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골조 및 내외부 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사무청사, 생산건물 등을 질적으로 일도세웠으며 원료 투입기와 혼합기, 성형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의 조립과 설치를 책임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녹지 조성과 도로 포장을 해서 주변 환경을 일신시켰습니다. 기와 보도 블로크 공장 조업식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업식에서 연설자는 건재공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대 강화하며 마감 건재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도선대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며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마감건재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지방건설, 농촌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 본때로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찰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도선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1: 송도원 친선 야영 2026에 참가한 러시아 중국 학생 소년 야영단이 평양시안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찾은 야영단 성원들은 우리 학생 소년들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속에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소조시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등을 참관했으며 문수물놀이장, 개선청년공원 유의장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그 다음 파키스탄에서 지난 하루 동안에 장마비에 의한 사고들로 11명이 죽고 25명이 부상당했다고 25일 이 나라의 재해관리기관이 밝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된 이래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97명, 부상자 수는 29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 미국 올래스카주의 아트카로부터 동남쪽으로 105km 떨어진 곳에서 26일 리히터 척도로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km였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 모두의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서선주한 반성입니다. 주체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의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러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허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조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나라. 아이들의 교복과 책가방, 학습장은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에 위대한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이 깃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는 진정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정이 펼친 사랑의 화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2026년 3월 5일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을 실은 한 대의 학생 교복 수송차가 만경대 구역의 온화한 소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형 수송차에 실린 학생 교복은 불과 세 벌. 이 소식이 지난 6월 23일 러동신문에 실렸을 때 참으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새겨앉게 됐다고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경리 김순희 동지는
1: 며칠 전 사학교에 입학하게 될 우리들에게 교복을 공급하기에 앞서 교복 입표보기를 진행하던 중에 이상치 못했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을 잰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명의 어린이가 그새 얼마나 컸는지 새 교복이 입혀보기도 전에 벌써 작아졌습니다.
0: 아이들의 몸재기를 진행한 유치원 교양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긴 한 듯 몸둘바를 몰라했고 교복을 씻건 성원들은 또 그들대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타산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학날까지는 불과 며칠. 평양 학생 교복 공장과 평양 학생 신발 공장,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3명의 어린이들이 산뜻한 새 교복을 입고 12년째 꽃 때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조직됐습니다.
1: 우리는 그날 중으로 긴급조의 사업을 했습니다. 학생 신발 공장과 학생 교복 공장들이 나가서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복과 신발들을 학교들에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사랑과 운전이 어린 새 교복들이 더욱 정이 가닥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과 정업원 모두가 떨쳐나서 학생 교복 보관고를 훌륭히 꾸려놓았는데 이제는 많은 양의 교복을 얼마인지 보관해놓고 제때 원만히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완비돼서 이 사업에서 또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위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피동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학생들을 위한 공급사업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0: 취재를 마치고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학생 교복 운반차가 안겨들었습니다. 진정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 달린 학생 교복 운반차에는 세 벌의 교복만 실려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이 순간 후대 사랑이 실려 있었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정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2: 학생 교복 이야기
0: 이는 위대한 오보의 후대 사랑 속에 새겨진 하많은 이야기들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해 지역 아이들이 특별 기빈이 된 이야기와 조제품 이야기, 그리고 민들레 학습장 이야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태어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원아들의 6.1절 이야기도 있습니다.
1: 중요한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4년 6월 1일 우리 평양 L군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들어서시는 그에게 6.1절을 맞는 원아들을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존중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직지와 동조를 맞는 평양 L군 원아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아이들이 명절인데 자신께서 6일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아들이 오늘 국지와 동조를 맞으며 진행한 유난 모임에도 참가하고 시와 구역의 최근일 분들,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신 중요한 그이께서는 유난 모임에 참가했던 운아들이 있는 유의실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때 어느새 알았는지 운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엎어질 듯 막 달려나왔습니다. 운아들이 노래 제1슬지어를 씩씩하게 불러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좋은데 노래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가지고 오신 요구르트를 운아들에게 하나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는 운아들의 모습을 분명하면 눈여겨보시면서 몸이 약한 운아들에게 꿀을 공복에 영수에 타서 한 달만 먹이면 알도리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운아들에 대한 보육을 정상적으로 자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중요한 그이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양원들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운아들이 동무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당에서는 운아들을 풀꾼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키우려고 한다고 확신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0: 평양 애육원 원장 최성란 동지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젖어옵니다. 애육원의 여러 것을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새고 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 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다음날 애육원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특별 요리를 차려주도록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일꾼들이 직접 애육원에 나가 원아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특별 요리였습니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 원아들을 위해 이런 요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 있어 보았습니까? 성령이 이것은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특별 연애였습니다. 원산 유가원 애유곤이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2015년 6월에 못 잊을 화폭을 돌이켜보는 원산 애육원 원장 김경옥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경영원 원수님께서는 2015년 6월 1일 우리 원아들에게 안겨줄 새집이 보고 싶으시오 준공을 앞둔 우리 원산 육아원 애육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경영원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원산 육아원과 원산 애육원 준공식을 할 때 중공 태풍은 원아들이 분퇴해야 한다고, 원아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중공 태풍을 자기 손으로 분퇴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게 될 집에 중공 태풍을 분퇴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화폭이 중공식장에 펼쳐졌습니다. 색동 옷을 곱게 떨쳐입고 기운성스러운 자그마한 손에 가위를 쥐고 중공 태풍을 끄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작은 키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 호리부표 태풍을 누리고 서 있는 군인 군술자들과 육아원 애군의 일꾼들, 실로 처음 보는 이 감정, 격정 없이 대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리지 못할 위대한 어머니 사랑으로 온 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뽑혀주시는 경리한 원수님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종으로 세차게 꿇어본 주셨습니다.
0: 예로부터 고아란 말은 동정과 불행의 대명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국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소름에 그늘진 아이는 없습니다. 한 점 그늘 없이 씩씩하게 자라는 온 아들의 행복 넘친 모습. 이는 정녕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꽃피운 긍지 높은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승엄이 오르릅니다. 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관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저국 번영의 새로운 한 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당찬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 당,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또 하나의 진모습이며, 여기에 그 어느 당도 따를 수 없는 우리 당의 강인성과 위대함, 무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의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그 일을 높이 모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의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37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용지의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서북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자의 불멸할 존엄과 명성을 안겨준 727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전승 세대의 영정신은 우리 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보국 강병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사상 정신적 자양으로 승리의 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영영한 전하의 조국 방위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전승의 고귀한 명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이며 국가 부흥의 경이적인 변혁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승 세대의 크나큰 영예와 자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서계.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기념 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야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 경축 행사에 초대된 전쟁 러병들,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열화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우리 민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용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는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온 나라 인민들과 전군의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 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건강 장수를 따뜻이 축원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와 전쟁 러병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흉령사족부문 일꾼 강사들, 전쟁 영웅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형용학원 원아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공연 관람에 초대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발승의 역사를 되새겨주고 내일의 보다 큰 승리를 확신케 하는 뜻깊은 전승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서거 우리의 727 행진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계승의 연대들의 높이 울려 퍼진 전승 찬가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우리 국가의 위대한 전승사를 창조한 첫 세대의 조국 수호자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전쟁 러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소년 난원들과 어린이들이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열한 전하의 그날, 저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이며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형용신념을 지니고 저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영영하게 싸운 전승세대의 저국수호 형용보의 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는 전시 가요들은 전설적인 연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전승 73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아름다운 미래를 지켜내고 필승의 원동력으로 몰려갈 백절불굴의 용정신을 창조한 전승 세대의 들에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경의심의 분철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한 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겹고 생사를 같이하며 중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영웅주의, 빛나는 위훈을 보여주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인민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건국 초기의 어려운 속에서도 한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인민의 정의의 성전을 피로써 도와주고 전쟁 승리와 세계 평화와 안전 수호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 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공동의 리념과 전투적 우위에 기초한 조중 진사는 위대한 선승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것이라는 진리를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였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신생의 환희에 넘쳐있던 우리인민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전쟁의 3년간, 그 준엄한 1129일의 피어린 참화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전하는 기록 화면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피로써 전취한 우리 국가의 영광과 용애를 보다 큰 승리로 빛내고 다음 대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우리 세대의 중대한 사명감을 억척의 의지로 새겨놨습니다. 전승을 안아온 승관 정신과 몫이 맹맥히 살아 고동치는 한그 뜻에 충실한 새 세대들의 영용한 복무가 계속되는 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하여 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출연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승절 기념 공연은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이어가며 사랑하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어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 주었습니다.
1: 전승 70세 돌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 거연히 떠올린 영조선 영인민의 불멸할 명예와 존엄을 우리 세대의 사변적인 새 승리로 빛내어가는 한없는 근기를 안고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한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의 전통, 세기와 연대를 넘어 더욱 승화되는 불굴의 영웅정신을 역사의 화폭으로 펼치며 전승 70세 돌경축, 조국 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국 2년도 안 되는 요람기의 신생국가, 장군 2년밖에 안 되는 승수한 군대가 제국주의 연합 무력과 맞서 싸워 신성한 주권을 사수하고 새로운 세계대전의 참화를 막아낸 미중여의 전설적 승리를 연연히 경축하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 모여온 수도 시민들로 평양 체육관 광장과 그 주변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혁명군가의 약동하는 선율에 맞춰 전하의 포견이 그대로 스민 그날의 군복차림으로 백병전의 좌우이 오늘도 어려우는 보병청을 지켜든 상징 종대들이 광장으로 입장했습니다. 기념행진 의식의 서막을 열며 종합군악대가 7.27의 영광을 굳건히 지키고 영원히 빛내어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영적여정을 특색 있는 대형 변화와 경쾌한 율동으로 광장에 펼쳐놓았습니다. 조선노동당 초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추석간에 나오시다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하고 황홀한 축포가 수도의 밤하늘에 터져 올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 따뜻한 다음례를 보내셨습니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이 전쟁 노병들과 함께 추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외교 사절들이 초대됐습니다.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책임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전승 흉령사적 부문의 일꾼 강사들, 전쟁 기용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평양 시민들, 흉령학원 문화들, 청년 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연설자는 지나간 역사에 대한 추억과 긍지만이 아니라 위대한 전통의 틀림없는 계승과 새로운 승리의 탄생을 격려하는 이 밤의 기념행진 의식은 전승절 경축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행진 대본은 가열한 전투포화 속을 누벼온 그날의 영적 진격의 재현이며 지나온 연대들을 줄기차게 관통하고 있는 승리 전통의 산 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승세대는 오늘도 조국과 함께하는 애국적 삶의 귀감으로 후손들의 정신세계를 무한히 격양시키며 영적투쟁과 위훈에로 떠미는 훌륭한 스승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 그는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이겨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고 열혈의 청춘과 귀중한 모든 것을 바쳐 이 나라를 굳세게 한 위대한 연대에 드리는 감사와 공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군대는 언제나 그러하였던 것처럼 처철한 신념과 무쌍한 투쟁으로 역사에 없었던 강국시대를 제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이며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투쟁의 걸음마다에 재봤던 불굴의 영웅성과 계급의 사명을 상약한 계승자들의 행진은 앞으로도 연연히 계속되고 이 장엄한 흐름과 영롱한 기상은 우리 국가의 영광을 불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행진대군들은 값비싼 희생으로 전취한 전승의 명예를 줄기찬 계승의 억센 도움으로 이어나가며 부흥강국으로 향한 거창한 투쟁의 전위에서 더 큰 승리를 나눠올 전투적 열광에 넘쳐 만세의 함성을 터쳐 올렸습니다. 이어 행진의식 준비 검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가 행진 종대들을 점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박정천 원수가 전승 70세돌 경축 조국해방전쟁 시기 상징 종대들의 기념행진 의식이 준비되었음을 정중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기념행진이 개시되었습니다. 70여 년 전 그날에 강철의 용장 김일성 장군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친위중대 상징종대가 위대한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원천이 무엇이고 필승불패로 이어지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웅변하며 선두에서 나아갔습니다. 간고처절했던 운명적인 연대에 수령옹의 전쟁의 승리도 조국의 운명도 인민의 행복과 미래도 있다는 설득의 신조를 안고 최고 사령부를 지켜 억척의 방탄벽이 되었던 우리 군대의 첫 세대 친위병들의 초상사진이 행진대고의 충성의 별무리들로 빛났습니다. 사냐엔 흙보다 탄피가 더 밟히고 보병총으로 쏘아잡은 적보다 총창으로 찔러눕힌 적이 더 많았던 가열한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의 악명 높은 상승사단, 정예사단들을 괴멸시킨 혁혁한 군공을 안고 전설적인 근위사단 상징종대들이 영광의 군기를 힘차게 나붙기며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항일용장 건군공신들의 명함을 지닌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상징종대,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상징종대를 비롯한 상징종대들이 수령의 작전적 구상을 절대적인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던 항일발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웠습니다. 동서고금 그 어느 군사리론에도 없는 폭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로 조선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임을 따르는 길에서 공화국의 모든 세대들이 교본으로 새겨야 할 참다운 충실성의 산모범을 보여준 충신 중의 충신, 영 중의 영웅들에게 관종들은 뜨거운 경의를 드렸습니다. 세계를 놀려오는 72시간의 기적을 안아온 서울해방작전, 현대 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 창조된 대전해방작전, 원수들을 멸망의 함정골에 쳐넣은 1211고지 방위전투 등 조국해방전쟁의 무수한 전설적 위훈을 전하며 상징종대들이 보무당당히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축포,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전승들의 밤하늘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속에 용진하는 근위 제2의례정대 상징종대, 근위 제56 김지상 영추격기 연대 상징종대에는 세계 해전사에 특기할 주문들의 기적, 월미도의 신화를 상주한 해군의 영전사들과 미제의 공중우세를 추풍낙엽으로 만든 하늘의 육한 영웅들의 위훈이 그대로 비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 세대의 영적 전투 정신과 무비의 용맹, 멸적의 기상과 투지가 어려우는 근위 군기를 나붙기며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라의 조인, 공장의 주인,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둔 그 은덕을 눈물겹게 체감한 세대였기에 수령만세 높이 부르며 적화점과 적당크를 향해 육탄이 되어 나아갔고, 고향과 부모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로 100번을 일떠서고 1000번을 솟구쳐 올라 침략자들을 경멸한 불사신의 용사들이 근위연대 상징종대들의 포화 속의 청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 포성없는 전구들과 후방에서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운 유명 무명의 영웅들의 넋이 살아높기는 내무성 상징종대와 철도병 상징종대도 불멸의 대오로 굽이쳐갔습니다. 보보종대에 이어 조국해방전쟁 시기 기계화 상징종대인 혼성기계화 마차종대, 모터지클종대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사상이 위대하고 전법이 위대하면 열세한 무장으로도 강적을 사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장 중엄한 시련 속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로 실성한 위대한 연대의 위훈이 멸적의 불을 뿜던 그날의 총신과 포신들에 어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더운 피를 바쳐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목숨과 맞바꾸어낸 승리로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주초를 다지었으며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영시대의 주인공들에게 드리는 경의심이 끝없이 분출하는 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피할 바 없이 강대해진 우리 혁명 무력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과시하며 조선인민군 육체공군 종대들이 발구름 높이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의 불길 속에서 마련된 충성과 애국의 전통, 승리 전통의 줄기차고 변함없는 개성으로 주체조선의 백성사를 연연히 빛내어 나가며 절대의 수호력으로 우리 국가의 신생한 영토와 영예의 영동을 철옹성같이 지켜선 새 세대 근위병들의 기세는 충선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 특유의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 대중적 영웅주의와 불굴의 전투정신으로 강군의 개념과 승전법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혁명 무력의 절대적 위세를 명예의 절성에 올려세운 백전백승의 최정예 대호 무적강군의 대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행진대원들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사상을 세계 최강의 절대병기들의 만장약하고 역사의 모든 연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 위훈과 새로운 승전신화로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갈 철석의 맹세도 높이 경축의 광장을 활보해갔습니다. 행진이 끝나자 적정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로 터져오르며 전승들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어 따뜻한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전승 이런 세돌 경축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상징 송대들의 기념 행진 의식은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전승 세대의 분열의 공조구에 미비한 승리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며 역사의 전무한 용성과 번영의 강국 시대를 열어나갈 개성 세대의 철석의 신념과 도쟁 기세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0: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기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영영화 첫 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종영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경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부리고 오신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쓴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시는 198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낮과 밤이 바뀌어 오는 것이냐,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오는 것이냐, 이 땅에 밝아오는 저국의 내일은. 내일은 오더라. 아름다운 내 저국 땅에 일떠서란 새거리, 너를 안고 열려지는 억만 개의 창문과 마주 웃으며 오더라. 간석지에 뻗어가는 끝없는 제방을 타고 땅속의 물길에 실려 새 피날론 대도시호에 얹혀지는 은빛 지붕을 이으며 오더라. 그 누가 미래에 가보았던가. 허나 우리는 오늘의 그 내일을 안고 살아. 땀에 젖어 눈비에 젖어 만년대계 주춧돌을 넣으며 눈빛은 빛나고 얼굴들은 밝거니. 그래서 마음도 젊고 강산도 젊고 세월도 밝은 내 저국. 아, 저국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은 우리 당이 불러오더라. 위대한 구상을 펼치는 빛나는 그 예지가 새날의 빛발로 비껴 눈부시더라. 빛나는 20세기를 이어 한없는 번영만이 약속된 새세기 우리 당의 뜻으로 밝아오거니. 그 양양한 미래가 있어 내 조국은 위대한 것이 아니던가.
0: 지금까지 1989년에 창작된 시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성이 공훈방송은 검용송이었습니다.

0: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8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어미에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십자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한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보국강경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영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지원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웅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전의 넋과 억만큼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조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재현자, 증전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심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웅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환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손길 아래 솟아오른 삼광축산농장의 눈부신 변천상을 체감하면서 우리 민은 나라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그 번복이적 실체를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크나큰 격정 속에 새겨보고 있습니다.

0: 예전 어느 날 격리하는 청비서 동식께서는 일꾼들에게 현대적인 젖제품 생산 설비를 갖춘 축산 농장을 하나 훌륭하게 꾸리실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이 시범적인 사업의 성과적 달성을 위해 당중앙위원회 중요 부서에 직접 과합을 주셨습니다. 격리하는 청비서 동식께서는 축산 농장 건설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 집행해야 할 사업으로 언제나 마음속 첫자리에 두시고 공사와 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셨습니다. 삼광축산농장 조합식에 참석하신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젖 가공 공정에 대하여 해설해드렸던 지방공업성 식료일용연구원 식료연구소 연구사 박선영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격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이처럼 맛 좋고 영양 가 높은 젖제품을 먹이시려고 얼마나 마음 쓰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는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부터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젖제품 생산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들이닥친 그 세계적인 비상방역 상황으로 해서 솔직히 자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가 맥놓고 주저앉을세라 젖제품과 관련한 기술 자료들도 내려보내 주셨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젖제품들도 보내주시오. 우리들에게 지날 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거심어린 로고와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오늘은 중앙 제품 못지않은 젖제품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현대적인 젖제품 생산 기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0: 삼광축산농장 건설과 관련해서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보아주신 건물 배치안과 설계안만 해도 수백 건이나 됩니다.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고기와 젖 생산용 집짐승들 가운데서 제일 우량한 품종들을 마련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농장에서 생산한 젖제품에 표기할 상표 도안도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1: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이 일하는 젖제품 생산장에 들어서신 것은 거의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젖제품 생산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젖제품의 맛도 몸소 보아주시면서 중앙의 제품 못지않다고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름 없는 농장에서 바다와 치즈, 젓가루와 신젓을 비롯하여 10여 가지 젖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훌륭한 젖제품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차리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서 미흡한 점이 정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미뤄가시면서 우리들이 해놓은 일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저희들은 정말 멈들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받아가는 충격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때 그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온화한 젖제품의 그 실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그 제품이 그 품질을 가려보는 방법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젖제품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셨으면 이렇게 젖제품이 품질을 가려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하고 정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젖제품 생산 공정을 일도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신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있습니다.
0: 정녕 현대 농촌과 현대 축산의 미래를 집권하게 하는 삼광축산농장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먹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의지를 지니신 격리하는 청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마련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2: 평안남도의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들끓는 도안의 탄전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값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수천 척 지하 막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지하 전초병들을 고무하는 학생 소년들의 참신한 경제선동은 탄전에 활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응산군 성현기술고급중학교 등의 학생 소년들이 성과에서 더큰 성과위로, 변혁에서 더큰 변혁위로 나아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승산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있는 천성 청년 단광 단부들을 위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여덕창과 방창, 열망, 소라시, 불멸의 땅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인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단부들을 고미해 주었습니다. 28 직동 청년 단광과 제남 단광, 봉천 단광, 인포 청년 단광에서 순천시와 덕천시, 개천시, 북창군 안에 학생 소년 예술 선전대원들이 벌린 특색 있는 경제 선동 활동도 사회주의 애국탄 승산운동에 매진하는 단부들에게 힘과 용기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학생 소년들의 경제 선동 활동에 고무된 평남 탄전의 단부들은 당 앞에 결의 다진 석탄 생산 목표 달성을 향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일념을 안고 정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0: 남포시에서 7, 8월 해양체육 월간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와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해양체육 월간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시 안의 여러 학교들에 나아가 해양체육 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들에서 수영장 운영 상태를 재점검하고 수영복을 비롯한 기재들을 원만히 갖추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한 보여주기와 판종, 경기들을 자주 조직해서 누구나 해양체육 월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 교원을 비롯한 학급 담임 교원들의 수업과 과외 체육 활동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영 기초기술 동작과 미어리들을 물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서조 운영을 정상화하고 서조원들이 자기 학급 학생들에게 수영 미어리를 배워주어서 그 시료가 크게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보장 대책을 원만히 세우고 수영장에 나이별에 따르는 기준표를 게시해서 학생들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해양체육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음, 민주공고에서 에볼라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5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3,075명에 이르렀으며 그중 1,354명이 사망했습니다. 556명이 완쾌되고 755명이 의원 입원에 있거나 격리돼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현순명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뵐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 향상에 선차적 힘을 넣어 우리 민들이 사회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이 땅 위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그 하나하나가 빛나는 결실로 이루어지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눈부신 실체들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최상의 것만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의 여자같은 진정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하늘 높이 뜨어받들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실 순관기념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인민의 가슴 속에 간직된 소망과 염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의 열과 정의 세계를 전해주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지난 4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경공업성국장 김정호 동지는 말합니다.
1: 그날 일꾼들을 부르신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께서는 우리 경공업 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께서는 당대 부차대회가 경공업법원 앞에 제시한 가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세기 당에서는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데서 경공업부분이 맡고 있는 위치와 임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자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공업부분의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어 적지 않은 경공업 공장 기업소들을 일신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개의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인민들이 실제 덕을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당 정책이고 당 중앙의 우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강대한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듯 크나큰 심혈과 러고를 바치시는 속에서도 인민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한시도 마음속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어서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이토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 인민만 꽉 차 있습니다.
0: 오늘도 숨음이 어려웁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 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 부합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내밀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킬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궁합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의 억척 불변의 의지입니다. 지방발전 20중 10정책, 이것은 인민을 위해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그것을 큰 산의 모래알처럼 여기시며 더 웅변 구상을 펼치시는 분.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아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애하는 송기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 시작으로 되는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곽상군 식료공장 지배인 김광호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지금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이 구절구절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이 있습니다.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변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각 연년이 새롭게 분배될 지방의 내일을 굴여보느라니 우리가 마주한 투쟁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백배해지고 지방의 모든 시군 천수백만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시군에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 공정을 꾸준히 갖춘 지방공업 공장들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것은 실로 거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 일대 혁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앙에 비해 지방이 뒤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상례로 당연한 현실로 임박해왔지만 항상 전국인민들의 생활에 다같이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푸는 것을 자기 활동의 본도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은 이 세계적인 즐거움을 가시는 것을 아무리 아름차도 과감히 또 밀고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0: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으로 지방공업 혁명에 장엄한 토성을 울려주신 경의하는 총미서동지. 그때로부터 이 땅의 날과 달들은 전국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미서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때로는 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며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할 때리 하여 간곡히 당부하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지방발전사업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3대 건설 과제를 새롭게 추가할 때리 하여 간곡히 가르쳐주기도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쉼없이 걸으신 현지 지도의 그 자욱자욱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보아주신 형성안들과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 주신 가르치심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희열을 기울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공업 발전에서 커다란 비약을 안아오셨건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격정 속에 안아봅니다. 신포시와 낙원군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예원의 제8기 제14전원 회의에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훌륭히 꾸리는 문제를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걸쳐 신도시를 찾으시어 당중앙예원의 제8기 제11차 선언회의 전까지 당해의 중요 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 무결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이용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신 절세비인의 대해같은 은정은 신포시의 놀라운 선견을 안아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신포시의 눈부신 선견을 두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던 낙원군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자유로운 손길이 자기 군에도 와닿고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낙원군에도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경이적인 변혁과 아름다운 생활이 깃들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쓰시며 하나하나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머나먼 동해포구에 찾아오시어 그 격동적인 실행단계의 첫삽도 몸소 뜨셨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해 그토록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쏟고 쏟으시는 사랑과 정이 부족한 것만 같으시어 새로운 설계도를 끊임없이 펼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함께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히 일도섰습니다.
3: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시열의 세계에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세계 위에 우뚝 올려 세우시려는 웅대한 구상이 비껴있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름 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 절절한 이상이 담겨져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기울이시는 고심어린 사색과 심열, 희생적인 헌신과 러고가 오려 있습니다. 조국과 혁명의 요구, 인민의 수건을 구는 것보다 깊이 새겨안으신 분, 그 역사의 그 어느 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용도력, 강철의 신념과 우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식에 구의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역사의 기적이 되고 혁명의 승리가 되며 인민의 복리로 꽃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며 세상에 천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대한 품을 떠나 삶도 행복도 아름다운 희망도 없기에 이 나라 천만 인민은 부품의 운명의 핏줄을 잇고 삽니다.
0: 대관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길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기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순엄히 안아봅니다. 원면 이상과 목표를 끝없이 내세우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던

노시며 한순간에 정체나 답보도 없이 위민헌신 멸사복무의 요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연은 총비서동지.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직 노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8일 자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시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요, 오미에도 서운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정신을 세계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부국 강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영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피로써 강국 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적인 연대에 끓어넘친 자전의 녹과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의 부단히 장전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힘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적인 지위와 명성을 정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재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공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액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몰이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시었습니다.
1: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 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인민박물관 강사 리종임 동무는 당제 8차 대회가 진행된 이후 지난 5년간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청년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어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청년 사업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초시작부터 청년들을 부강저국 건설의 육군으로 키우실 순관 우지를 안으시고 육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청년운동의 새 전기를 펼쳐주셨습니다. 당제 8차 대회 이후 근로단체 조직별 대회로서 제일 먼저 열린 청년동맹 제10차 대회와 사회주의와 애국이라는 성스러운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청년동맹의 새 명칭, 수도 평양의 청춘 대기념비로 일떠선 조니거리, 저국의 서북변의 끝간기 없이 펼쳐간 언실바다만 놓고 보아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늘 같은 사랑과 믿음이 섞이에 우리 청년들은 귀중한 청춘 시절을 우리 국가 발전사의 유리 없는 비누기와 같이 하면서 향유와 안락이 아니라 고생과 단련을 청춘기의 보람찬 선택으로 하였고 극복할 줄 알고 혁신할 줄 알며 애국할 줄 아는 시대의 주인공들로 옥색에 성장할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저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힘이며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가질 수 없는 자랑 중의 자랑입니다.
1: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혁명의 계승자로 내세워주시며 걸음걸음 선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틈 속에서 우리 청년 동맹은 수령의 사상과 위협을 중직하게 받들어 나아가는 수령결사옹의의 전이되어로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강철의 청년 조직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참된 혁명관과 인생관을 심어주는 자양분이며 변함없이 한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운명의 손길이라고 하면서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부부장 박원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윤돌세 주마에 하신 기념연설에서 조선의 꿈, 조선의 미래가 청춘을 부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저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하여 조선 청년의 명예를 위하여 더 용감히 더 씩씩하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능도를 따르는 한 길에서 조선 청년의 존엄과 명성을 계속 높이 떨쳐나가자는 것이 새 어겨는 계획 시행에 골기에 나선 온 나라 청년들의 한결같은 맹세입니다. 우리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년동맹원들도 조선노동당의 능도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청년전이답게 조국의 부강번영에 무한히 헌신함으로써 당대회가 가리킨 새로운 변혁투쟁의 선봉에서 애국청년의 술기와 혁명을 힘있게 떨쳐갈 것입니다.
0: 우리 조국의 승리의 명절인 727을 청사에 특기할 전위민족 명절로 성대에 경축한 온나라 청년들은 주체조선의 전승사를 영원한 백성의 역사로 줄기차게 이어갈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의 첫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귀중한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어갈 새 세대들의 투철한 정신과 유려의 애국의지가 승리의 7월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승 세대의 녹슬 이어나가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교리 모임이 28일 저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숙일 동지, 전쟁러병, 청년동맹 일꾼들, 석도전 청년돌격대 관리국과 828 청년돌격대 관리국 안의 지휘관 대원들, 만경대 혁명학원, 칠골 혁명학원 문화들, 평양시 안의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조국 총사의 금문자로 아로 새겨진 전승의 727은 오만무도한 침략자들을 처물리치고 조국의 신성한 전원과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우리 새 세대들이 굳건히 계승해야 할 고귀한 사상 정신적 재부를 안겨준 역사적인 명절이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열처절했던 전쟁의 3년간 한 목숨 바치어 저국을 지키고 잿더미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날에 발휘한 전승세대의 영웅적 위훈과 투쟁 기품은 우리 청년들의 혁명적 성장의 자양분, 삶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승국의 후손들인 우리 청년들이 국가 발전사에 유례 없는 창조와 변혁이 존고마다 예수 유렬히 혁명적 기계와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며 저국 번영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우리 청년들은 조선노동당의 용도 따라 참다운 계승과 혁신으로 애국 충성의 보물을 더욱 기세차게 내짚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전승국의 불멸할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저국의 무궁창창한 미래를 위하여 과감히 분투해 나가자고 열렬히 허서했습니다. 이어서 전쟁러병 리태진 동지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영웅조선의 승리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청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청년전이들은 전승세대의 정신적 바통을 이어받아 우리 국가의 백년대기를 줄기찬 승리로 빛내이며
4: 귀중한 조국을 견결이 수호의갈 요리에 넘쳐 성스러운 공화국기를 높이 받들어 올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당과 조국을 위해 우리 위협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용진해 나가려는 청년전의들의 의지를 담은 교리문이 낭독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을 굳건히 이어 조선 청년의 슬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치며 당중앙의 용도 따라 이 땅 위에 반드시 부흥번영하는 사비주의 강국을 일도세울 엄숙한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용의와 자부를 안고 전륜적 국가 부흥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대거조 전구마다에서 조선 청년의 기상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기세도 높이 유류 청춘들이 부르는 힘찬 노래가 석박산 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석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손들어 전승세대의 몫을 이어나가기 위한 청년전의들의 계승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수령에 대한 백옥 같은 충성과 지남없는 애국 혼신으로 삶을 빛내고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용생하는 참된 충신들과 전하의 용사들의 처상 사진들이 행진대회의 전열에서 뚜렷이 안겨왔습니다. 선의 선의 횃불봉을 옥색에 투로진 행진 참가자들은 값비싼 희생과 불멸의 미훈으로 공화국의 주권과 영토를 용렬롭게 소환 전승세대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세계화하며 수도의 고리를 누벼나갔습니다. 전승세대의 몫을 계승하자 1950년대의 조국 수호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등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외치며 나아가는 대어마다 예수 선열들이 창조한 불굴의 항전사를 새로운 승리의 전기로 빛내어갈 지향과 열망이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전승세대가 지녔던 혁명신념과 정신을 만장약하고 국가부흥의 전년적 융성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충촌한 기계를 백배해주며 영원한 계승의 행진곡 시대의 진군가들이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졌습니다. 승리는 대르리오의 글발을 새기고 더더이 나아가는 횃불대오를 바라보며 시민들은 전승세대의 녹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주체혁명 위협은 끝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깊이 간직했습니다. 선열들이 지켜내고 일도세운 이 땅을 굳건히 수호하고 길이 빛이어갈 의지를 안고 행진 참가자들은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가 돼서 기운차게 활보해 갔습니다. 청년전의들의 교리 모임과 계승의 행진은 세계와 연대를 이어 승리를 떨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불멸의 영웅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갈 계승세대 혁명적 기계와 열정을 뚜렷이 과시했습니다.
1: 승리의 질질에 대한 긍지 높은 추억과 무한한 자부심을 한껏 도해주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세돌 기념 공연이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조국보의 성전에 바쳐진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삶이라는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고 위대한 조선의 승리를 더 높이 떨쳐갈 계승세대의 의지를 배가해주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 등이 올랐습니다. 서곡 우리의 727, 727 행진곡은 전승을 안아온 3년과 그 승리를 지켜온 70여 년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도 계승되어야 빛나며 자기의 고귀한 정신적 재보를 훌륭히 이어가는 나라와 인민만이 승리의 명조를 경축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다는 천리를 관람자들에게 다시금 가슴뿌듯이 새겨주었습니다.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하의 용사들, 적기의 맹폭격 속에서도 밭을 갈며 씨를 뿌리고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면서 군수 생산을 보장한 전시 공로자들의 투철한 조국 수호, 혁명보위 정신을 격조 높이 구가하는 조국보위의 노래, 문경고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불러오며 장례를 세찬 격정으로 끌게 했습니다. 뜻깊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세돌을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붉은 꽃송이는 후세토록 길이 찬양받아야 할 은인들,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강대하고 번영해갈 굳건한 초석을 마련해준 전승세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더해주었습니다. 항미원조의 기치 높이 우리의 정의의 성전에 영약 떨쳐나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불멸할 미운을 전하는 화면 편집물과 중국 노래들이 공연 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작전적구상을 투철한 신념과 특출한 군사적 자질로 받든 항일빨치산 출신 지휘관들의 빛나는 삶에 드리는 노래 나의 한 생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여성중창과 합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끝난 공연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몫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 써나갈 계승자들의 불같은 의지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4: 우리 당이 펼친 웅기한 계자윤계조고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단천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손가계에서 더 큰 손가계로, 변혁에서 더 큰 변혁으로 나아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이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으로 2단계 기본 물길굴 도갱굴진을 1만 요미터, 확장공사를 수만 립방미터 해제끼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발전소 건설에서 기본 물길굴 형성에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사단 지휘조의 일꾼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앞선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을 실속있게 해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성 요단이 기본 물길굴 도갱굴진을 남먼저 결속한 기세를 늦춤없이 확장공사에서도 형륜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맡은 구간이 물길굴 확장을 짧은 기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운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은 각이한 암석에 따르는 효율적인 차감 방법과 발파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혁명군대의 투쟁 기풍을 본받아 여러 시공단위에서도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강무역지도국 요단에서는 로륙조직과 공정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과를 보장함으로써 일평균 1.2배의 굴진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천발전소 2단계 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인력만고 북송요단, 라선시요단의 건설자들도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공사에 적극 투입 활용하는 한편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기본 물길굴 도갱 관통의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1: 평안북도에 기와 보더블로크 공장이 훌륭히 건설돼서 조업했습니다. 각이한 형태의 기와들과 보더블로크 생산에 필요한 능률 높은 설비들을 꾸준히 갖춘 공장이 일도섬으로서 지방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방변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 도들의 지역의 원료 원천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기지를 꾸리도록 하시고 건재공업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꾼들은 건설 역량 편성과 설비 자재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서 대상 건설을 다구축 꾸내기 위한 정책적 지도, 기술적 방조를 심화시켰습니다. 건설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골조 및 내외부 공사를 입체적으로 내밀어서 사무총사와 생산 건물 등을 질적으로 일도세웠으며 원료 투입기, 혼합기, 성능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의 조립과 설치를 책임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럭지조성과 도로 포장을 해서 주변 환경을 일신시켰습니다. 기와 보더블로크 공장 조업식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업식에서 연설자는 건재공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확대 강화하며 마감건재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놓고 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공장이 현대적으로 일도선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며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마감건재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지방건설, 농촌건설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중직하게 받들고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본대로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업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도선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4: 성도원 친선야용 2026에 참가한 러시아 중국 학생 선연야용단이 평양시안이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만경대 학생 선연공존을 찾은 야용단 성원들은 우리 학생 선연들이 사비주의 교육제도의 혜택 속에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앞날의 주인공들로 자라나고 있는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서저시를 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체 사상 탑과 개선문 등을 참관해 있으며 문수물놀이장, 개선청년공원 유의장을 비롯한 문화종소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 그 다음, 러시아, 인도네시아 해군합동훈련 오루다 2026의 개막식이 러시아의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진행됐습니다. 25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공보부가 밝힌 데 의하면 훈련에는 러시아의 초계함과 인도네시아의 프리게트함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에서는 두 나라의 함선들과 직승기들의 공동 기동 방법과 해상 구출 방법 그리고 기타 해상 안전 보장 방법들을 연마하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리용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내일은 7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요리 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국부족 지역과 평성, 안주, 용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천마, 강동을 비롯한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과 화대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배감구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초당 10 내지 12m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함흥 38.5도 실어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과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 연사, 천마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룡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와 온성을 비롯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20 내지 50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함경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화평, 배감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2 내지 20mm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강원도와 함경남도에서 남서풍이 초당 5 내지 8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강원도와 함경남도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6도씨, 33도씨, 해주 25도씨, 34도씨, 사리원 24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3도씨, 원산 23도씨, 35도씨, 함흥 24도씨, 38도씨, 청진 24도씨, 30도씨, 해산 22도씨, 30도씨, 남포 24도씨, 32도씨, 라선 24도씨, 30도씨, 개성 24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아버지와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오매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북극항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전하제일의 령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웅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존의 욕구와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창조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힘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 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 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웅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노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이 땅의 지방발전 20중 10정책 실행이라는 10년 창조 대전이 전개되는 속에 전국의 단광마을 개변이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에서 탄두들의 산림집 건설과 단광지구의 개변, 석탄공업 부문의 기술적 갱신을 세존망 계획기간의 주요한 전략사업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된 데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그 실행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한 결정서가 채택됐습니다. 전국의 단광지구를 완전 일신 전지개벽, 결코 나라의 여력이 넉넉한 조건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어서 온 나라 인민은 그 방대한 폭과 거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 당이 이번 중대 결단의 역사적 무게를 숭엄히 새겨안고 있습니다. 석탄공업성 처장들인 김무원철, 문일동 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3월 15일 전선 청정탄광을 찾으시오. 존경하는 전선의 탄부동지라고 불러주시고 나라를 위해 신념과 양심에 살고 있는 참된 국민을 그래서 더 귀중하고 믿음이 가는 탄부지라고 감나피 내셔주신 경연은 청지소동지십니다. 우리 탄부들이 마음속 진정을 헤아리시며 종을 담아 사랑을 담아 불러주시는 경연은 청지소동지의 연설을 세계하며 이곳 탄부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 모두가 크나큰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경연은 청지소동지께서는 우리 강관 순위적

0: 수생의 요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탐부들이 남모르는 수구가 제일 먼저 맞춰오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우리 탐부들을 군방석에 앉혀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곰독지기를 이상적으로 선보이신 것처럼 당제 구기간 모든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탄광마을 탄광도시로 변모시키자는 것이 당중앙의 합관 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당과 국가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봤다는 우리 탄부들 더 높이 내세우시기 위해 자신의 어깨 위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열화와 같은 사랑과 의지에 의해 전국의 탄광지구, 탄광마을 개변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하기에 지금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수천 척 지하 막장들에서 충성과 애국의 의지를 백배하며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천성 청년 탄광 8갱 서운철 재탄중대의 재탄공들이 상반년 기간에 근 1만 톤의 석탄을 증산하는 기적적 성과를 이룩한 데 이어 그 뒤를 따라 각지 탄광들에서 투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석탄공업성 부원 전명성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봉천탄광혁신일갱 재탄어중대 재탄공돌, 개천탄광 길령조 총연돌격대,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림탄광차강조 총연돌격대원들이 연간계획을 기한전에 결속한 데 이어 연말까지 2년분 계획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들쳐나섰고, 남량탄광, 명학탄광, 이팔직동 총연탄광, 촌송총연탄광들이 상반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창지구 총연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지금 매달 석탄 생산 계획을 100%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곡 총연 탄광에서는 일 생산 계획을 130% 이상 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탄광 마을들의 모습을 개변하는 또 하나의 과감한 혁명. 정녕 이것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천만품을 아끼지 않는 우리 조선노동당만이 펼칠 수 있는 가슴벅찬 현실이며, 이에 더 높은 증산으로 화답해 나선 애국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우리의 새 생활, 새 문명 창조의 길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양 강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중요 고온술장들에 보내줄 아변 강제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정상화를 위한 방도를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면서 생산에 필요한 원료, 첨가제 등을 선행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철 직장의 노동자들은 유도로 보수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한데 맞게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질 높은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예 일작업반의 노동자들이 유도로의 조작을 능숙하게 하면서 샘물의 실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예 3작업반에서는 파철을 적게 쓰면서 선철을 많이 이용하는 데 맞게 첨가제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샘물의 질 개선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아변 직장에서 각이한 규격의 아변 강제 생산을 뜻밈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변 예작업반의 노동자들은 아변기의 성능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교대마다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매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평양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재해방지 사업을 자연과의 투쟁으로만이 아니라 국가와 인민을 대하는 복무 자세와 관점 문제로 중대한 정치 사상적 문제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4: 평양 화력발전소 직장장 정명식입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에서는 비상설 위기 대응 지휘조를 능력 있는 일꾼들과 줄사들로 조직하고 위기 발생 시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 이 종업원들의 행동 질서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데 기초하여 모든 종업원들에게 인식시키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각종 이 벼락 보호 설비들에 대한 검토를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면밀히 조직하고 제기된 불량계 사고를 즉시에 퇴치함으로써 벼락에 의한 중기 설비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단기, 달력기들을 비롯한 각종 중기 설비들의 검토 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평방의 각종 건물들의 지붕 보수를 끝내었으며 지하 케이블실들에 설치된 배수펌프에 대한 점검을 주 3차 이상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폭우가 내려오는 경우 언제든지 물을 뽑을 수 있게 만단의 준비 상태에 놓고 있습니다.
3: 평양시에서 생태환경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천 메터의

0: 수관 공사 및 보수를 진행하고 오수 펌프장들을 새로 건설하며 이미 있던 펌프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는 장소들의 전기 살충 등 띠우개식 살충 등을 비롯하여 빛과 냄새로 곤충을 유인하여 잡는 살충 등을 집중 배치하는 것과 함께 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 물속의 유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들을 방류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밀고 나가 강물의 오염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경대구역과 대성구역, 화성구역을 비롯한 시안의 구역들에서는 자기 지역에 조성된 녹지들에 대한 비배관리와 월림 경관 조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수도의 풍치를 돋구면서도 생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대동강구역 이민연의 책임본 한혁진입니다. 올해 우리 구역에서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녹지 조성을 위한 지휘용량을 꾸리고 정자 확보와 로로역 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적으로 17만여 평방미터의 녹지를 새로 조성하였는데 생태 환경에 지장을 주던 공지들도 말끔히 녹지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림지 구획 사유의 소록길과 공지들도 모두 말끔히 장악해서 다음 해에도 녹지 조성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2: 중개업공원관리소 노동자 강윤욱입니다. 우리 중개업공원관리소에서는 올해 나무들이 많은 공원이 특성에 맞게 그늘 속에서도 잘 자라는 맹문동으로 녹지를 새롭게 조성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역 안의 공원들을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킬 계획 밑에 녹지 비배관리와 물림 경관 조성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 25일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자동차를 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 한 청년이 칼을 빼들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한 명이 살해되고 2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에 여러 차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욱, 리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촌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이 시간에는 2024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조국의 산과 강을 연연히 이으며 끝없이 펼쳐진 이 땅을 사람들이여 무심히 걷지 마시라. 그 한치 한치의 땅에 오보일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열과 정이 얼마나 뜨겁게 새겨진 것인지 우리 다는 모르거니, 세월은 흐르고 흘러도 그 한 줌의 땅에 깃든 이야기는 의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며 끝없이 전해지는 것인가.
0: 방송국 위대한 애국자.

0: 아이고, 저 망할 놈이 버그가 범부터 품들여 심어놓은 숱한 농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놨나고. 아이고.
1: 자, 이런 농작물이 문제예요. 불난 큰 물에 지방떡이 터져서 새로 종해놓은 토지가 다 식어 내려가면 농장이 미천이 농원할 판인데, 응? 산업반장, 아, 뭐라오?
0: 예.
1: 빨리 농장원들 동원해서 저 수백 정부의 농경진을 구원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니오?
0: 예, 아, 참. 알겠어요. 내 이제 작업하는 돌을 모두 총동원하겠어요.
1: 그 농장의 뚜락도들을 싹 다 동원하오. 초단 그지까지 싹 다 한 물구물거리나.
0: 예?
1: 제방떡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흙가마니들을 쌓아야 할 게 아닌가, 응?
0: 아유, 알았다니까요. 관련장 동지, 그럼 난 달려.
2: 모두 일제우로
1: 흑가마니들을 모두 그 제방들에 쌓아야겠소. 빨리 빨리. 예.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야 영란아, 넌 뭘 그렇게 꾸물거리느냐? 어?
3: 야, 이거 사마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1: 에이구, 이리 내놔. 그래, 밥술이 응?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힘들지 않더냐?
3: 예? 아니, 누구 양보?
1: 한경 아니야. 으차.
0: 죽어. 흑가머니로?

0: 쭉 들어서? 이야, 아스팔 연장 동진 완전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찜꺽정 같습니다.
1: 예.
2: 뭐.
1: 예.
2: 으이짜.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게 나날이 어떻게 생겨서 입에 들어가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일할 줄은 통. 자, 아, 그렇지. 그저 그쪽에도 가만히 둘 분들 좀 더 싸우라고. 자, 예로부터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만은 베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종자도 땅이 없으면 어디다 뿌리겠냐? 응?
0: 옳습니다. 관련상 동지 말대로 종자를 하늘에 뿌릴 수 없지요. 천만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2: 예, 긴 녀석. 땅이 귀한 걸 아는 농사꾼은 참새처럼 입만 까서 제자를 굴 줄 모르는 법이야. 그럼.
0: 관련장 동지, 이젠 농경지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제방쪽을 다 보강했으니까요.
2: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설치 부분들을 잘 보강해줘야겠네.
0: 네, 알겠습니다. 이야, 아, 저놈의 우리가 우리 관련장 동지한테 끝내 항복을 했구나.
3: 아, 고로.
0: 예.
3: 아, 우리 관련장 동지가 누구라고.

0: 자, 좀 조용들 하시오. 네, 군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해서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해서 유실된 땅이 한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셨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끊임없는 현지 지도의 길에 계신단 말이요. 모두 좀 생각들 해보. 어버의 수령님을 천만 뜻밖에 잃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비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때 우린 뭐라고 맹세했는가?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장군님을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더 잘 모시자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러니 그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자기 작업반과 분조의 토지들을 하루빨리 원상복구하고 보식을 해야겠소. 한 채의 땅도 유실되는 일이 없기를 말이오. 그 내일부턴 그 농용지 복구 실적을 놓고 반장 분조장들을 되게 달군다는 걸 명심하오.
1: 알겠습니다.
0: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만 합시다.
2: 관련장 동지, 그 샘골론이 있는 길목에 곧 폐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0: 아, 그건 아직 가만히 있어. 차차 두고 봅시다.
2: 차차요? 아니, 그냥 둬두면 다음번 비에 더 크게 폐이겠는데요.
0: 아, 글쎄 알았다니까.

0: 야, 그 우리 관련된 동지가 정말 땅을 지지매기는 분이구만요.
1: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관련장 동지 아버지는 농업협동화 때 반동놈들이 저수지뚝을 폭파해서 농경지를 모두 파괴버리려고 날뛸 때 그걸 막아놔서 목숨까지 바친 애국열사란 말이에요.
0: 아니, 반장동지, 그게 정말입니까?
1: 정말하니문.
0: 이야.
1: 동문 농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농장 연역 서계실에 가면 관련장 동지 아버지 사진이 있어.
0: 아니, 그럼 그 사진이 우리 관련장 동지 아버지였습니까? 이야, 저도 연역 서계실에 참관하면서 보았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아, 그분이 바로 관련장 동지 아버지라니까.
0: 이야, 대끝에서 대가 난다더니 그래서 관련장 동지가 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댔구만요. 이야.

0: 아마지들 말고 먹어라. 자, 전대기 먹어라요. 잘 먹는다.
1: 돼지물을 주던 모양이구만.
0: 예. 아이고, 이제 들어오시오. 아이고야. 여놈들. 아, 어젯밤은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또 관리원의 사무실에서 쉬셨소.
1: 무슨 참 같은 소리다. 아, 엄번 볼판에서 청년 넓게 온들이랑 같이 씻겨 내린 농경지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0: 아이고, 수고가 많았겠소다. 그래, 농경지 복구는 다 끝내셨소?
1: 다 끝내는 게 뭐요? 한 2, 3일은 더 해야겠소.
0: 아니, 그렇게 많아요? 손수지 제방이 터진 것도 아닌데.
1: 아, 조수씨 제방이 터졌다면야 며칠 동안에 어떻게 복구하겠소? 폭우에 씻겨 내린 정도니까 며칠이면 되는 거지.
0: 예, 당신이 또 수고를 해야겠소다.
1: 할 수 없지. 관리원장이라는 게 땅을 내놓고 무슨 일꾼 구실을 제대로 하겠소. 아, 참, 내가 당신하고 토론할 게 있어서 집에 들렸소.
0: 아니, 무슨 문제인데요?
1: 우선 돼지부터 좀 보고 말 좀 하자. 우량종자라고 놓은 돼지가 이제는 쓸만하게 살이 올랐을 테지.
0: 아이고, 응? 어서 보시오다. 저쪽 두칸이 그때 놓은 우량 품종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걸 왜요?
1: 이거 이것들이 한 80kg 정도는 꽤 나갈까?
0: 그럼요. 우량 품종이어서 잘 먹이기만 하면 120kg은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 목성이 얼마나 좋은지. 네, 이번에는 꼭 120kg짜리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가 있나? 당장 잡아야겠는데.
0: 응? 잡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1: 여보, 이 두 마린 당장 잡아야겠소.
0: 아니, 한창 크는 돼지는 왜 잡는다는 거요?
1: 아, 더 큰 걸 위해서지.
0: 더 큰 거라니.
1: 여보, 그 농경지 복구를 빨리 해제키자면 청년 조력대원들이 힘을 써야 할 게 아니오, 힘을.
0: 아니, 그럼 농경지 복구 때문에 제 집에 돼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응? 세상에.
1: 아, 그렇지 않으면 농장 토지는 국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야. 국가재산을 잃고 제 집 재산이나 불구면 그게 어디 농사꾼인가? 더구나 폭우 피해를 입고 제때 대책을 못하면 문제가 서, 문제가. 내 말로 알아들었어?
0: 이건 그저 잡아먹을 건 돼지로도.
1: 응? 뭐 또 중국어요? 의견이 있나?
0: 없으다. 당신이 하는 일이야 다 잘하는 일이죠. 잘못하는 것만 내놓고.
1: 그 말이 경사진다. 응?
0: 에이고, 내 언제 한번 당신의 그 거짓을 당한 적이 있었어. 에이고, 선배가 내 팔자도 기대하지. 100kg이 이제는 한갓 꿈이 되고 말았어.
1: 자, 이런 정말. 아, 꿈타는 운정은 그만두라는데. 응? 가만, 근데 여보, 저기 토밭이 왜 저렇게 패웠어?
0: 아, 이번 폭우에 뭐 씻겨 내리지 않은 땅이 있어요? 며칠째 내린 비가 토밭 경사면을 그렇게 패워놓았으다.
1: 아, 그럼 빨리 미우고 남새라도 한 포기 더 옮겨 심어야지. 뭐 지네 하는 일을 보면 주인당 데가 없단 말이야.
0: 아니, 우리 집이 어디 남자 손이 있는 집이요?
1: 응?
0: 아, 당신이야 늘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고 내 손으로 다 해야겠는데. 아, 일 나가면서 숱한 짐승들을 먹이자니 손이 팽이처럼 돌아가도 어디 짬이 나야지요.
1: 에이, 삽이나 가죠. 내 들어왔던 김에 팬 자리들을 메워줄 테니까.
0: 예? 아니, 아이, 그래도 영감이 제가 집주인이라는 걸 잊지는 않았으다래.
1: 뭐?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요? 당신이야 어디까지나 안 주인인 거고.
0: 아이고, 아, 바쁘다면서 어서 일이나 보시오. 토바 선지라는 건 좀 있다가 내가 하겠수다.
1: 무슨 말이 그리 많소. 가져오라면 가져올게지.
0: 예, 알겠수다. 아, 참, 아, 사비하고 용감 옆에 있지 않소?
1: 어? 어. 여기 있었군. 농사꾼이라는 게 뭐니뭐니 해도 땅이 귀한 걸 알아야지.
0: 당신은 그저 땅. 자, 그럼 난 옆집에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1: 빨리요.
0: 예.
1: 자.
0: 뛰어가.

0: 요똥이라고 오자오자 했더니만 제가 어떻게 오늘처럼 컸는지 그것조차 모르는걸. 예, 땅이 없어 봐라. 네가 뭘 먹고 뭘 입고 살겠냐 말이다. 응?
1: 나도 다 알아요. 똥사꾼의 자식인 내가 땅 얘기한 줄 모르겠어요.
0: 아, 그래? 그걸 알면 됐다.
1: 야, 아버지, 이거 땀.
0: 이럽다. 아이고.
1: 참, 아버지, 내가 이제 관리위원회 앞을 지나오는데 면역 서기실을 참관하고 나오던 농장 청년들이 나보고 그 사진이 정말 너희 할아버지 사진이 맞는가고 그마다 물어보더군요.
0: 사진?
1: 예, 면역 서기실에 있는 칠할아버지 사진 말이에요.
0: 오, 아버지의 사진 보고 하는 말이구나.
1: 예, 응? 아마 작년에 농장에 탄원한 청년들 같아요.
0: 그럴 거다. 정말 너의 할아버지의 말로 땅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 분이었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반동놈들이 우리 농장 토지를 파괴하려고 조수지 뚝에 묻어놓은 시간탄을 해제하다가 그만.
2: 안 된다, 이놈들아. 이게 먹던 땅이라고. 내 숨이 고통이구나. 절대로 이 땅은 못 다친다. 어림도 없어. 조금만 더 멀리 가자.

0: 어디야? 네 할아버지랑 온 마을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키는 이 땅을 이젠 너희들이 가꿔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농사꾼들의 본분임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냐?
1: 예, 명심하겠어요, 아버지.
2: 여보.
1: 아이고, 여보.
0: 어.
1: 거의자 두 잔이 농장원들 속에서 산골론이 있는 길 쪽에 땅이 패인 걸 관리원장이 관심 두지 않는다고 말들이 좀 있습디다.
0: 쓸데없는 소리. 아, 기본 면적도 다 복구하자면 시일이 걸리겠는데 언제 그런 데까지 시시콜콜이 신경 쓸 수가 있는가 말이오.
1: 에이구, 아 그래도 대중의 의견인데 좀 새겨들으라고요.
0: 아, 알겠어, 알겠어. 곧 빨리 또 나가야 하니까 여보, 어서 밥이나 주.
3: 아, 동물! 호신!
1: 동진의 집에서 우리 달격대원들을 위해서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4: 아니 그게 정말요?
1: 아, 하여, 야, 성경 너무 하라요.
5: 어, 나도 좀 달라.
1: 예, 하여.
4: 아이고야.
0: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아, 먹어도 알고 먹어야 할 게 아니야.
1: 그것도 몰라요. 시원한 갓김치에 포도분한 돼지고기 국밥.
5: 아 이거 척 보기만 해도 한 네 배가 얼씨고 좋다고 이 춤을 추는구나. 야.
0: 아 이거 뜨끈하구나. 아니 그런데 이거 숱한 청년 돌격대원들한테 다 고기국을 먹이자면 돼지를 한 마리나 맺혀서는 안 되겠는데.
1: 한 마리가 뭐예요? 관리원장 동진의 집에서 기르던 우량종 돼지를 두 마리나 잡았는데.
5: 어? 한 마리나?
0: 두 마리씩이나?
5: 이야.
1: 자, 어서 떠들라요.
0: 아, 그래, 그래. 야, 뜨끈한 국들을 듬뿍듬뿍 덮어주거라.
5: 아니요? 응? 관리원장 동진.
6: 갑시다.
0: 뭐니 뭐니 해도 농사꾼은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해지킨다니.
1: 고맙습니다.
5: 관리원장 동진, 갑시다.
0: 하지만 그 돼지 두 마리가 공짜는 아니야.
5: 예?
0: 아, 오늘 밤중으로 이 벌판을 싹 다 미끈하게 만들어야 돼.
5: 알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0: 어서들 들면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어? 어, 앉으라. 응? 예. 자, 앉자. 응? 예. 어, 거기다 앉으라. 예. 아, 사람 한 명이 평생 살아가자면 얼마만한 땅이 있어야 정상인지. 어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1: 아, 글쎄, 그런 것까지 언제 생각해봤나. 아, 좌우간 땅이야 생산수단이니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2: 아, 리엔장 동지가 좀 해주십시오.
3: 예, 좀 해주십시오.
0: 내 말을 명심해 드리라고. 세계적으로는 인구 한 사람당 700평일대의 정상으로 보내. 어.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한 사람당 차례지는 경기 면적이 매우 적거든.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땅 찾기를 그처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시는 거고, 광농사를 해서 정부당 수확권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2: 이야, 우리 관리위원장 동지 간단치 않구만요.
3: 아, 예.
4: 관장 동지가?
2: 야, 관련장 동지가 여기 있는 건 사방 찾아다녔구만요.
0: 어, 산업반장인가? 예. 야, 영란아, 예. 그 산업반장한테도 뜨끈한 걸로 한 수발 퍼주거라. 예. 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고 수고가 제일 많은데.
2: 아니. 아이고, 아, 난 벌써 우리 작업반 사람들하고 다 먹었습니다.
5: 한산 동지, 그래도.
2: 아이고, 됐어. 야, 음식이 얼마나 푸짐한지 관련장 동지네 집에서 내온 거기국이 아직 남았습니다.
0: 그래, 무슨 일인가?
2: 관련장 동지, 어. 잠깐만, 다 쳤냐?
0: 어? 어, 영란아, 그 이왕 해내온 음식이니까 남기지 말고 다 없애거라.
5: 알았습니다.
0: 어.
5: 모두들 더 들라요.
3: 나 겁대기.
4: 나도.
0: 산업반장, 무슨 일이 생겨나?
2: 저, 다른 게 아니고, 어. 관련자든지 저 생골론에서 내려오는 길목 있잖아요.
0: 어, 근데?
2: 아, 어제 보니까 거기도 다리를 건너기 전에 비에 흠뻑 패였는데.
0: 어, 그 소 뒷장둥만하게 패인 거 보고 그러지?
2: 관련장 동지도 봤어요.
0: 아, 보자면.
2: 아이, 거기도 빨리 원상대로 복구해야지 않겠습니까?
0: 해야지. 하지만 당장은 유일 노력이 없으니 우선 기본 농경지를 살리는 게 급선무야. 예. 그런 땅은 경지 면적이 올라있는 땅도 아닌데.
2: 경지 면적이 올라있는 땅은 아니래도 우리 농장의 구간에 있는 땅이 아니나요?
0: 아, 누가 아니려나. 일이란 다 손을 차가 있는 법인데 큰 걸 봐야지. 큰 걸. 지금 당장 거기까지 돌릴 노력이 어디 있나? 그럼 좌우간 샘골론 쪽은 숨을 좀 돌리고 후회보게요. 어? 후회.
2: 야, 관련장 동지.
0: 그 대신 반장동문 자기 작업반이 맡은 농경지 걱정이라도 하고 오늘 중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어.
2: 알겠습니다.
3: 관련장 동지, 여길 좀 보십시오. 아, 이만하면 되는지.
4: 어서 봐주십시오.
6: 예. 어떻습니까?
0: 아, 괜찮아. 자네들이 이번에 큰 수고를 했네. 예.
2: 아니, 관련장 동지는 뭘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0: 어, 산업반장.
2: 예.
0: 좀 보라고. 얼마나 흐뭇한가. 며칠 전만 해도 비를 먹은 강아지처럼 빗물에 패운 자리들이 듬성듬성하던 게 이렇게 미끌하게 정리하고 보시까지 해놓으니 아, 온 볼판이 풀색 비라도 주단을 쭉 펴놓은 것 같지 않나? 어때? 멋있지?
2: 예. 그래서 군에서 나왔던 일꾼들까지 우리 농장의 기본 면적은 허구가 쓸고 지나간 땅 같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0: 아, 그래. 일꾼이라는 게 그저 이런 모습에 일하지 뭐. 그럼.
2: 아니,
0: 저기 용난이가 아닌가?
2: 맞아요. 아까 샘골론 쪽에 일이 있어서 보냈댔는데.
0: 근데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숨이 턱이 나서. 아이고, 야, 덤빈이 왜 이렇게 덤비냐?

0: 장군님께서?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응?
1: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 동산 생벌로 쫓겨오셨어요.
0: 뭐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2: 용란이, 야 좀 차근차근 말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1: 어, 야 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 생걸로 쪽에 오셨단 말이에요.
0: 아니, 뭐,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냐 말이다.
1: 정말 아니고요. 날 생걸로 쪽으로 가다가 민 승용차들이 다리목에 서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글쎄, 아니 글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을 어쩌면 좋아요.
0: 네. 왜 그러니? 어서 말해라. 어서.
1: 그 다리목에 이번 폭으로 패인 자리가 있지 않았나요?
0: 어, 그래서?
1: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패인 땅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다가 수행한 일꾼들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2: 뭐? 위대한 장군님께서?
0: 삽을?
1: 예, 수행하던 일꾼들이 삽을 가져오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주인들이 일선이 바빠서 미처 여기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한 모양인데 우리가 복구해주자고 하시면서 선수 삽을 드시고 그 패인 자리를 메우고 계십니다. 달리었다 동지, 날 수행한 일꾼이 빨리 달리었다 동지를 찾아라고 해서 이렇게 막
0: 세상에,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한때의 땅 때문에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을 멈춰 세우시고 삽까지 두시게 하더니 이게 어디 농사꾼으로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할 짓인가? 아이고,
2: 관련자 동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셨는데 관련자 동지가 이렇게 가슴만 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련자 동지!
3: 관련자 동지!
0: 그래. 가야지. 어서 가서 배은망족한 이놈의 죄를 빌어야지. 빌어야 하고 말고.

0: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오보이 수령님을 무슨 면목으로 배울 수 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 앞에는 어떻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는가고 그러시면서 땅은 결코 장부책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조국의 한 채 땅도 자기의 피와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 예리하면 사원님!
0: 정말이지. 한 생을 농사를 늘고오며 누구보다 땅을 귀중히 여긴다고 자부하던 나는 오늘이야 내 나라의 흙 한 줌 한 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1: 과연 장동진!
0: 정말 우리 장모님처럼 내 조국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자신의 살점처럼 그렇듯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0: 이처럼 무심한 한줌의 흙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의 그 진정을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불멸의 위대한 사상으로 정식화해 주셨으니 사람들이여, 천만 년 세월이 흘러가도 위대한 애국자, 절세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은 부흥 번영하는 사회주의 이강산과 더불어 세세년년 끝없이 영생하는 것이다.
1: 지금까지 관리위원장 준배의 최혁, 작업반장 산옥의 심현숙, 준배의 아내 순녀의 김정희, 딸 오기의 리인의, 농장원 용란의 진경님, 청년들의 김수봉, 한장석, 최수경, 소라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작, 변철경 연출, 강연실 편집. 위대한 애국자,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이 시간에는 1990년대에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곡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1분 담시를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빗긴 한평생. 6시 보도와 날씨가 이거. 7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20분에는 특집 은혜로운 품 속에서 누리는 긍지 높은 삶. 8시와 11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쟁러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이거 11시 3분 특집 우리의 사회주의와 저선 여성 12시 보도와 날씨가 이거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 34분 특집 졸세의 위인들과 우리 여성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에는 기억나는 김정운동지께서 전쟁러병들과 전시광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3분 특집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17시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 39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샘물 스무시 보도가 있고 스무시 13분 혁명적 당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정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9분에는 방송극 시대의 첫자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30일 목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요리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 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31분 담시를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빗긴 한평생. 6시 보도와 날씨가 이거, 7시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7시 20분에는 특집, 은혜로운 품 속에서 누리는 긍지 높은 삶. 8시와 11시에는 경의하는 김종운동지께서 전쟁 가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9시에는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가 있고, 11시 3분 특집, 우리의 사회주의와 조선 여성. 12시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 34분 특집, 절세의 위인들과 우리 여성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와 19시에는 경의하는 김종운동지께서 전쟁 가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3분 특집,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17시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 39분에는 시를 보내드립니다. 샘물.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혁명적 당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9분에는 방송극 시대의 첫자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백사장에 눈부신 해가 솟았네. 우리 원수님 사랑에다오 찍으시며 설푸른 동해 바닷가 소는단 야영소 찾아오셨네. 쏴쏴 그 이를 반겨 앞서고니 뒷서고니 달려오는 흰 파도, 해수욕장 높은 소약대 위엔 하얀 깃을 치며 반겨 나는 갈매기들. 즐거운 동화 세계를 걸으시듯 침실이며 식당 체육관, 기쁨 속에 걸으시는 원수님, 아이들의 부식물 공급 기준표 앞에서 문득 걸음 멈추시어라. 야영생 1인당 하루 고기 150g, 물고기 200g, 달걀 2알. 한자 한자 조용히 도듬으시는 그의 마음속에 삼가 번져지는 세월의 추억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정해주신 부식물 공급 기준이요. 그날은 1974년 11월 7일이지. 어쩌면 그 날짜까지. 놀라움의 격정에 젖어드는 가슴들, 아득히 흘러간 사

45년 전의 그날이 다시금 펼쳐지는가. 선눈이 서복이 쌓이던 그 밤, 자동이 넘도록 꺼질 줄 모르던 수령님 집무실의 그 불빛. 아, 우리 원수님, 심중 깊이 간직하신 수령님의 하루 어려웠어라. 바쁘신 현지 지도의 길에 다시 선수 열어보시던 그 모습. 산골 마을 아이들이 키가 작다고 바다문 산골이까지 물고기를 보내주시던 어버이. 못 잊어라, 못 잊어. 힘기 운동을 중요 당회의 결정으로 채택하시기를 위해 바치신 그 하루하루가 그대로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구절로 엮어져 복받은 이강산에 울려 퍼졌어라. 아,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사무치는 수령님 추억을 안고 뜨겁게 울리는 원수님 그 음성. 이 부심을 공급기 전표에 수령님의 교시 날짜를 적어놓읍시다. 후대 사랑의 한 평생이 빚긴 그 하루를 후손만대에 전해갑시다. 하늘같은 사랑이 이 순간 세월을 넘어 굽이치어 흘러라. 하얀 모래불에 야영소군에 따스한 봄빛 가득 넘쳐라. 수령님과 꽃 같으신 우리 원수님, 그 품 속에 봄꽃처럼 만발하는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을 싣고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소리는 세월 끝까지 울려가리다.

0: 류종실씀 하루에 빚긴 한평생 담시를 보내드리었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공은방송은 장금란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에는 김일성상과 김종일상을 수여받은 조립민족인 가요 세상의 푸름옵소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노동당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걸작

지금까지 김일성 상과 김종일 상을 소유받은 전위민족인 가요 세상의 푸른 몹소라를 보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오늘은 남녀 평등권 법령 발포 80돌 시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1946년 7월 30일 우리나라에서 남녀 평등의 권리에 관한 법령이 태어난 것은 인류 법전사에 특기할 일이며 지난날 우리 여성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커다란 사변이었습니다. 기자와 만난 여맹중앙연회 부위원장 리향숙 동지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 주신 여성들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 값 높은 삶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사회 발전에서 여성들이 지닌 위치와 임무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주재정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시며 여성동맹을 힘있는 애국집단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여맹원들을 정치 도덕적으로 튼튼히

0: 사회주의 애국사를 헌신하는 참다운 여성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키울 때 대한 사상, 유맹조직을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 나가는 공산주의 어머니 집단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새 세대 여성운동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우리 여성들이 훌륭한 가품과 구품을 갖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대한 지침입니다. 우리 여성들, 어머니들을 시대와 육사 앞에 감높이 내세워 주신 오보이의 숭고한 사랑은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3.8 국제부녀절에 점하여 하신 뜻깊은 축하 연설, 그리고 상원과 천성, 회향을 비롯한 기적 창조의 전구들을 찾으시어 하신 격동적인 연설들에도 우리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동실하게 솟아오른 노동자 합숙들과 현대적인 치료 기지들에도, 우리 아이들의 세계복과 학용품에도,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헤아려 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다시 만진 종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한없이 위대하고 자유로우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를 용도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 여성들처럼 복받은 여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 여성들을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국가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힘 있는 역량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겼기에 우리 여성들은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삶을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당의 용도 따라 조선 여성 운동사의 새 페이지들을 써온 여성 동맹의 활약과 더불어 조선 여성들의 거대한 풍모가 시대 앞에 새롭게 떠오른 연대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여맹중앙연회 부장 리영옥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당중앙의 용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도록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인력을 안고 지난 5년 동안에만도 전국이 40여만 명이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자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제 8차 대 결정 관철로 들끓는 주요 전교들마다에서 여맹 달격대 활동과 전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힘있게 전개되어 어기는 개혁의 성과적 수행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장래를 짊어질 계승자들로 겨냥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50여 명의 여성들이 공산주의 어머니의 용예상 수상자로 자라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노력용 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 수훈을 받는 용예를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맹 조직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 동맹적으로 2,676개의 유맹 조직들이 본보기단이 전용단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1: 경의하는 정비소동 집계사는 지난 7월 17일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의 대,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디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 다해 받들어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강의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 여성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끝없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3: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여든돌 기념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실화 무대 우리는 조선 여성이 29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봉건적 구속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가 조선 여성 운동사의 특기할 대회합으로 성대히 진행되도록 은총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아의 사랑과 정의의 세계를 전하는 이야기는 장래를 위대하신 오보이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정으로 휩싸이게 했습니다. 원군을 제일 가는 애국으로 간주하며 저국의 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변함없이 원군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과 저국의 융성 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 있는 여맹원들이 무대에 오르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며 덕과 정으로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0: 갖고 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잠든 삶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대배 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참된 여성 혁명가, 진정한 애국자, 공산주의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한결만을 변함없이 걸어나갈 여성들의 혁명적 열정을 더해준 실화 무대는 노래 우리 조선 만세, 당이여 그대 있기에로 끝났습니다.
1: 참다운 여성정시, 여성전쟁의 대화원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온 나라 여성들이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4을 끝없는 긍지 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성들 속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불같은 애국의 지향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여성 혁명가, 여성 애국자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의 품,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산화폭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조국 번영을 위한 성업에 이바지하는 혁명가들로 키워주고 이끌어주신 절세비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원동력으로 지남없는 생의 활력소로 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애국의 보람찬 길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값높은 생을 빛내고 있습니다.
0: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수십 년 세월 다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많은 천을 생산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의 공은방직공 여성과 뜨거운 정성, 높은 의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안겨준 황해북도 종합병원 안과 책임의사의 모습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우리 여성들의 삶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기억 속에 소중히 새겨져 있는 구봉룡 일가의 모범을 본받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가족 소대를 묻고 도로관리에 깨끗한 지성을 바쳐온 남포시 한국구역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보수관리대 노동자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여 년간을 하루와 같이 우편통신처소를 지켜온 중당군 최신소 우편부원은 집단과 동지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시대 여성 혁명가들입니다. 청진시 라남구역 상하수도 난방사업소에서도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용수 보장을 위해 헌신한 여성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가 배출됐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대수술을 받은 몸이지만 그는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민들로부터 우리 펌프 운전공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32여 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안고 훌륭히 키워 인민군대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 내세웠으며 한생을 우편통신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적극 도와주고 친자식도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떠밀어준 창동군의 한 여성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공산주의 어머니용의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수십 년간을 혁명사적 부문에서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는 데 이바지해온 항해북도 혁명사적관 교양과장과 랑림혁명 전적지관리소 장골수경지 강사, 남포혁명사적지관리소 관리원도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공로자들입니다.
1: 전화의 불빛 속에서도 포전을 떠나지 않고 농업생사를 심있게 다그치던 전세대 농민들처럼 온 한 해 포전에서 나라의 쌀떡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성 공로자들도 많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니탄을 캐내서 지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알곡을 생산한 백암군 동계농장 제1작업반 반장과 농장원 세대마다 질 높은 거름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해서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을 뿐 아니라 작업반원들의 분배목도 늘려준 운전군 농업경영위원회 소산작업반 반장을 비롯한 여성 혁신자들의 애국적 소행은 우리 시대의 애국 농민들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대로 응변해주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깨끗한 양심과 높은 교육성과로 받들어가는 여성 공로자들도 시대의 단상에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30여 년간을 교단을 지켜가면서 3명의 딸들을 교육자들로 키웠으며 언어장애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어린 학생을 맡아 정성을 기울여 다른 학생들과 나란히 뱀의 글소리를 낭낭히 울려가도록 한 신흥군 동곡

0: 고급중학교원 여겨월의 미걸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포체육대학 중경기학부 역기강좌 교원 겸 과학연구과 지도교원은 어머니 처국의 영예를 세계 앞에 남김없이 떨친 여자 역기강좌를 키워냈으며, 신의주 제1중학교 외국어 강좌 강좌장도 교수 방법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였습니다.
1: 32여 명의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자체 원료 기지와 가공 설비를 갖춘 축산 기지를 꾸리고 천여그루의 감나무를 심어 군안의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매일 고기와 달걀, 곶감을 안겨준 고산군 식료수매 종합상점 격리와 구역 주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교구역 양곡관리소 지배인의 사업 작품과 일본세는 여성 일꾼들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안의 50여 개 대상 건설들에 참가하여 고급 미장공으로 한성을 빛내인 영림군 건설교단의 여성 노동자, 탄부들의 푸짐한 식탁을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여 탄광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 또 밥을 이루고 있는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협소 천송청년 탄광 축산작업반 반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이 사회화 집단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식도 변심도 없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 애국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대한 새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0: 위대한 당중앙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해갈 온 나라 여성들의 재앙과 열망이 나를 따라 고조되고 있는 속에 평양 시안의 수백 명 여명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아름다운 생애 차옥을 아로새기려는 불같은 열의를 안고 형제산구역, 사동구역의 여명 초급 일꾼과 여명원들은 도로시설관리소, 상하수도관리소 등에 보내줄 것을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으며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여성들 속에는 사회주의 대지를 더욱 풍요하게 갖고 갈 결의를 다짐하며 농장들로 진출해 나선 선교구역과 순환구역의 여명원들도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철도 운수 부문과 석탄 공업 부문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 진출한 평촌구역과 대성구역, 강동군 등의 여명원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 진출하는 여명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8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안의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는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일터들로 진출하는 여명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탄원자들이 준엄한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당을 따라 충성의 한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전세대 여성들의 모범을 본받아 당 정책 관철에 헌신하는 여성혁명가가 될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굳건히 이어가며 당과 조국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에서 여성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어갈 결의가 표명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을 위한 평양시안의 여명원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1: 전국 학원 문화들의 체육 경기 2026이 27일부터 29일까지 신의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학원들에서 선발된 220여 명의 선수들이 축구, 배구 종목들에서 승부를 겨루는 체육 경기를 관계 부문 일꾼들과 문화들이 관람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세상에 부름 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며 연마해온 체육 기술을 잘 보여준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축구 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축구 결승 경기에서는 평양시 팀이 우승했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배구 결승 경기는 함경북도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체육 경기에서는 함경북도가 종합 1등을 쟁취했으며 평안남도와 평양시가 각각 종합 2등, 3등을 했습니다. 우수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
0: 다음,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26일 해군 지휘관 병사들과의 상봉석상에서 해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에서 해군의 우위는 영원불변하다고 하면서 러시아 해군은 장건 시기부터 벌써 국가제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될 것이며, 러시아는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언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록 고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사를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33도씨, 해주 34도씨, 사리원 강계 33도씨, 원산 35도씨, 함흥 38도씨, 청진 해산 30도씨, 남포 32도씨, 라선 30도씨, 개성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6도씨, 31도씨, 해주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4도씨, 34도씨, 함흥 24도씨, 36도씨, 청진 24도씨, 29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2도씨, 라선 23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당시 9차대 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 시대로의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자랑스러운 대우 속에는 우리의 미더운 뉴성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뉴성들이 있지만 조선 뉴성들과 같이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제도를 열렬한 충의심과 비상한 애국의지로 받들며 가정과 나라 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 나가는 여성들은 없습니다. 기자와 만난 대동강구역인민위원회 과장 권용의 동지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우리 여성들의 자주적 존엄과 빛나는 삶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남녀 평등권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8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여성들이 절세 위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 얼마나 크나큰 행복만을 받아온 나날들이었는가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피눈물로 얼룩졌던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 재생의 봄을 주신 위대한 수녀님께서는 우리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 나가는 혁명의 힘 있는 용량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높은 존엄을 지니고 자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고름고름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의 탄상에서 누려온 우리 여성들의 삶은 경이하는 청지동지의 사랑의 품 속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 아래 평범한 가정의 딸로 태어난 제가 오늘과 같이 조선노동당원으로 사회주의 국공로사로 또 일꾼으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어찌 저뿐만이겠습니까? 은혜로운 당의 품 속에서 수많은 우리 여성들이 용웅으로 대의원으로 달아났으며 사회주의 애국공로사, 학예학적 소유자,

0: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의 감높은 용의를 지니었습니다. 하기에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내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교리를 더욱 굳게 가다듬곤 합니다.
1: 오늘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강력한 역량으로 거위용을 떨쳐가고 있다고 하면서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연구소 부소장 박사 주종실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우리 여성들을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또 국가 사회 발전에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품에 안기우기에 평범한 여성들이 인간 존엄의 상승봉에서 긍지높은 삶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을 안고 저는 오늘도 과학연구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혁명처서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번영에 보탬을 주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2: 라선 시에서 당의 용도 업적을 통한 겨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혁명 위협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용도 업적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 결정과 안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서 기적과 위운을 창조해 나가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귀하신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시 서재지의 종중에 모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용도 업적을 혁신적 성과로 빛내어 나갈 충성의 인력 안고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봉화력발전소와 승리화학공장에서 졸세민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발전해온 단위의 자랑찬 연역사를 통한 겨양을 통해서 모든 정업원들이 용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세기전 세기력 창조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혁명사적 겨양시를 비롯한 겨양 고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참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진수산사업소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선 선박수리 공장, 선봉 용예군인 수제 일용품 공장의 학습 강사, 강연 강사, 선동원들은 정업원들 속에 당 정책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해설해서 그들 모두를 당 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한 선봉투사, 당 정책 관철의 제일 기수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라진항, 선봉구역 만복동의 당초급 선전 일꾼들도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통한 겨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첫해 과업 수행으로 대중을 분기시키고 있습니다.
1: 당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일임 안고 분기에 나선 강서 분무기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증산투쟁, 창조투쟁 열기를 거저시켜 지난해에 비해서 1.2배로 높아진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질 높은 분무수단들을 농업전선에 더 많이 보내줄 비상한 각오에 넘쳐있는 종업원들의 앙량된 열의가 뚜렷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었습니다. 일꾼들은 숫자를 중시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새 기술개발연구실 기술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서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또 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대 도하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등 대중운동에 분기에 나선 종업원들의 투쟁 기세를 높여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한편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사회주의 경쟁도 실속 있게 벌려나갔습니다. 하여 공장에서는 년간 분무기 생산 계획을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년간 분무기 생산 계획을 완수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증산 목표를 더 높이 내세우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2: 수산자원 보호 사업은 나라의 수산자원을 도움드리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한 수산 부문의 일꾼들이 누구나 높은 국민적 자각을 안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산성에서는 수산자원보호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의 보호 증식과 관련한 국가의 법과 규정들, 과학기술 학습을 정상화해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수산자원 보호 사업에 대한 상식과 준법 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에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0: 실질적인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국가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물고기와 새끼 물고기들에 대한 보호 사업을 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저수지, 허수들에서 물고기 생육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며 비법적인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지 수산 부문들에서는 물고기와 저기유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서식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있으며 새끼 물고기들을 많이 키워 강과 바다에 놓아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 당시 구차대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노동계급과 직민원들의 투쟁기세를 더욱 거조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성중앙기관 직맹조직들의 선전선동수단 전시회가 2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에게 새로운 비약의 불을 달아주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감으로써 당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줄기찬 변혁의 전성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애국요리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데 필요한 선전선동수단들과 교양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대성무역지도국과 경공업성, 정보산업성, 인민봉사지도국, 전력공업성의 직맹조직들에서 내놓은 이동식 교양수단들과 담회체 편집물, 직관선전물, 교양자료집 등은 사상사업을 보다 새롭게 진행하고 그 시료를 높이는 데서 현실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선전선동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대중을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로 준비시켜 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도 교환했습니다. 전시회는 각급 직맹조직들이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역사적인 당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공세를 보다 활력있게 전개해 나가는 데서 우위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관계부문, 직청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평양시안의 각급 직맹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0: 2026년 여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약토론회가 2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환경보호, 도시경영, 산업미술, 교육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 일꾼들과 과학자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모든 산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먼저 산림조성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녹화 편집물 시청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강좌장 정용식 동지, 북창군 산림경영소 회안노동자구 산림감독원 정향희 동지, 운산군 산림경영소 북진노동자구 산림감독원 강철 동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 중앙산림설계기술연구소 실장 박권규 동지, 산림연구원 실장 강은섭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존변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북창군과 운산군에서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산림조성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군들의 자연 지리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헌성림과 경제림 등을 과학적으로 실리 있게 조성하고 담당 산림들에 대한 보호와 감독 사업을 철저히 당정책적 요구대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오던 경험들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산림조성 설계를 선행시키고 선진적인 산림조성 방법들을 실정에 맞게 적극 도입하는 등 경관적 및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은 해설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의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실천적 성과로 받들어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위한 전망 목표와 단계별 계획 수행에서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1: 그 다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27일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을 조사하고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과학기술 문제와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며 각종 무근거한 구실로 중국 기업을 비방중상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을 중국은 일관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기업에 미국의 지적 소유권을 절취했다는 감투를 씌우고 탄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적 기초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이중 기준을 적용한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전형적인 패권 행위에 속한다고 단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비방 중상과 제재 위협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성경 리용범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고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개성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33도씨, 해주 34도씨, 사리원, 강계 33도씨, 원산 35도씨, 함흥 38도씨, 청진, 해산 30도씨, 남포 32도씨, 라선 30도씨, 개성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6도씨, 31도씨, 해주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4도씨, 34도씨, 함흥 24도씨, 36도씨, 청진 24도씨, 29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2도씨, 라선 23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중기일기예보입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8월 1일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일에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3일에 동해안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도씨 정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총진,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해산,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5일과 6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청진, 해산,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이 제일 높아질 4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개성시 34도씨, 원산시 32도씨, 함흥, 남포시 33도씨, 청진시 30도씨, 라선시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0: 8월 2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입니다.

길이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소송중한 반성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유령양입니다.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어느덧 여든덟개 연륜이 아로새겨졌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기념일을 맞이한 오늘 이 땅 위에는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값높은 권리를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들께 드리는 이 나라 여성들의 탐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 그 하늘같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맹세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풍속에서 누리는 긍지 높은 산. 오늘도 우리 민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옵니다. 80년 전 세제국 건설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손수 남녀평등권 법령 초안을 한 조항 한 조항 작성하시던 위대한 수경님의 전개하신 그 영상이 안주신여명연회 위원장 유경희 동지는 말합니다.
1: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혁명 용량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중요 처소를 담당한 일꾼으로, 최고인민의 대언으로,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혁명의 년대마다에서 조선 여성의 전환과 기계를 남김없이 떨치며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찬 기운을 수놓아할 수 있었습니다. 종영 지구를 둘러보면 구원의 나라, 구원의 민족에게나 여성들이 있지만 우리 조선 여성들처럼 위대한 오보이의 품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복받은 여성들은 정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여성들의 권리와 존엄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들 모두를 충성과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오보이 장군님, 우리 여성들을 감높이 내세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은 정녕 얼마나 따사롭고 은혜로웠습니까? 산간마을 평범한 여인의 청도 몰아보시 들어주시고 친정 아버님이 되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신 가슴 뜨거운 이야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도 여명원들이 준비한 전국 여명예술 서조 종합공연을 보아주시고 조선 여성의 혁명적 기계를 더욱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믿음을 안겨주신 사실, 정녕 이 땅에 멈춰 흐르는 여성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 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황희남등 유명연회 위원장 한용화 동지는 오늘 우리 여성들은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의 따사로운 보살핌 속에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누구나 알아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행운을 우리 여성들은 대려리어 누려가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진행되었던 뜻깊은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첫 어머니 날을 맞으며 성대한 대회를 열도록 운동 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0: 제5차 전국어문이대회때에는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대회가 성대히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었고 몸소 대회에 참가하시어 뜨거운 종과 사랑으로 마름없는 신으로 가정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를 훌륭히 기억하시는 온 나라 모든 어머니들에게 당중한 위엄이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다음 없는 고마움과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시며 따뜻한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광의 기념사진과 함께 대를 두고 기리준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공산주의 어머니라는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부름으로 빛내어주시며 존엄 높은 시대를 떠밀고 나가는 참다운 주인공들로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으로 내세워주신 경외하는 청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었고 대를 이어가며 미래한 오보의 품에 안긴 행복으로 어머니들은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습니다. 종룡 위대한 오보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 속에서 존엄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조선 여성들처럼 행복한 여성들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1: 지금도 공화국 창군 1인 세별을 맞으며 당중앙면의 본부 청사에 펼쳐졌던 감동 깊은 화폭이 다시금 숨음이 어려옵니다. 그날의 감독을 되새기는 신의주시 백사소학교 교장 김용승 동지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합니까?
2: 지금도 용광의 분화를 돌이켜보면 꼭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때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에 제일 가까이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남다른 행운을 지니었습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구준일 마른일 가림없이 한 몸을 내대며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돌기 위해 헌신분투하는 애국자들이 많은 곳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커다란 힘과 검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헤아릴 수 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한 일이란 그저 맡은 혁명 처소에서 성실한 땀과 열정을 바쳐 일한 것뿐입니다. 학원만 경의하는 그리께서는 우리들이 사업 성과를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며 애국자들이라 정담아 불러주시었으니 저는 그때 너무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하염없이 솟구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성대한 연회장에서도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을 몸 가까이 불러주시고 후대 교육 사업에 한 생을 바쳐온 우리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정녕 그이께서 안겨주신 하늘 같은 그 사랑에는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조국의 미래를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에 크나큰 믿음이 오려 있었습니다.
1: 우리 여성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 운정을 지원하는 하마른 사실들 중에는 조선민군 창군 75돌 경축행사 특별대표들이 받아하는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나마를 받아놨던 영광과 행복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기는 황해남도 학원 물자 공급소 노동자 김영준 여성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3: 제가 하늘을 아야 조국보의 처서에 선 병사들과 한 전어에 선 심정으로 원근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저를 원근 미풍 열성자로 내세워주고 권근절 경축행사의 특별대표로 전승 이른돌 경축행사 참가자로 평양에 불러줘 사랑에 사랑을 거듭 안겨주었습니다. 정말이지 지금도 권근절 경축행사의 특별대표로 평양에 올라갔을 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일들을 생각하면 꼭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대표들이 체류 날짜와 참관 일정, 식사 안내표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신어보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특별대표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용강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고 양덕원천 문화휴양지에도 보내주시오 한생에 잊지 못할 꿈과 같은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셨습니다. 경외하는 문수님께서는 저국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어머니로서 응당한 법문을 한 우리들에게 저국보의 처소에 효련의 종을 잇고 평범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변심없이 혁명무력 강화의 길에 순결한 양심과 애국지성을 다 바쳐가며 밑거름이 되어준 진정한 원군 미풍자들이 값높은 공헌과 수고가 진하게 숨배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군이 제일 가는 애국임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식들을 모두 방선처소에 세우고 조국 수호의 전호를 군인들과 함께 지킨다는 숭고한 자각으로 원군 길을 묵묵히 걷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이 고결한 정신세계를 온 나라가 알도록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연회장에서 참관지에서 또 허실에서 순간순간 차려지는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아 하는 때마다 전 그저 보답하자 보답하자 하고 늘 입속으로 외우곤 했습니다.
1: 경례하는 종비서도 온지를 삼지 대가정의 어부이로 높이모시어 우리 육성들의 삶이 적응을 위해 한몸 바친 영웅들과도 같이 감높이 또받들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위대한 어부의 사랑 속에 만복을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은 배곡 같은 충성의 마음을 안고 내 조국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정녕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은 우리 여성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워주며 긍지 높은 삶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부의 품입니다. 그 품에서 우리 여성들은 영웅으로, 애국자로, 혁명가로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수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자기의 사명과 본분에 충실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품 속에서 누리는 긍지 높은 삶.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종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어미에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십사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0: 나오시자 전체의 참가자들은 웃으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부국강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영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지원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웅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전의 넋과 억만큼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전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정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재현자, 증전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심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웅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종운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환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아래 우리 조국 당의 사회주의 낙원이 일도서고 번영하는 내 나라의 천리마 애기상이 차넘치던 시기인 1962년에 창작된 가요 번영하라 조국이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7월 30일 목요일의 노동신문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은 일면에 사설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부단한 창조와 혁신의 기풍이 온 사회에 잔움치게 하자를 싣고 천송 청년 탄광 서운철 재탄중대에서 생산성과를 부단히 확대하여 지난 7월 25일까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소식과 당결정 관철의 전구들에서 현지 보도조가 보내온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 여성들의 운명 전환을 안아온 역사적 사변, 당의 용도 따라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어온 조선 여성들의 애국의 행로, 이런 제목으로 남녀 평등권 법령 발포 88을 맞으며 쓴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온군 한면에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투쟁과 전진의 기치, 비약의 담보,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당제 9차 대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을 철저히 구현할 때 대해 쓴 기사들과 남녀 평등권 법령 발포 88 기념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실화 무대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수도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 요구에 대해 해설한 글과 무더위 고온 경보가 발령된 소식, 그리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수력에 의한 발전 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소식과 농촌이 변하는 시대에 과학농사 열의도 날로 높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이동통신용 농업과학기술 봉사 프로그램 황금열매의 리용 정령을 놓고 쓴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교육을 50년 내다보며 발전시킬 때 대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길 때 대해 쓴 글과 지역의 교육 토대 강화에 바쳐가는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송중앙기관 직맹 조직들의 선전선동 수단 전시회가 진행된 소식과 2026년 여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약 토론회가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전국 학원 문화들의 체육경기 2026이 진행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째 즈음하여 제중조선인 청년 앞에서 경축행사가 진행된 소식과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6,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평안남도의 학교 소년단 조직들에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도안의 탄전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청년 소식과 여성 천시 여성 차별은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악폐이라는 데 대해 쓴 글, 그리고 국권 수호의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는 러시아를 소개한 글을 비롯해서 국제소